네, 첫 곡은 10cm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날씨에다가 뭐 곳곳에 이제 장마 들어가잖아요. 곳곳에 소나기도 내린다고 하는데 뭐 온도 자체도 높고 또 자칫 축축하니 처질 수 있는 날씨라서 또 신나는 노래 첫 곡으로 고르셨다고 합니다. 모든 선곡에 이유가 있는 선곡의 진심인 우리 천효진 PD님. 진짜 기타 소리 그 뭐 딩가 디리디리 댕댕 하는 소리가 좀 시원하고 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제목은 오토바이로 돼 있는데 이 노래 부를 때 오도바이라고 굉장히 구수하게 또 노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오도바이로 기타를 타자는 가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따가 우리 제작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0: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재무 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구인선 팀장님 오늘 TBS 방송은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TBS 이제 머니투표 씨를 같이 이제 진행을 맡게 돼 이제 구인선. 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마이크 앞에 좀 서니까 이제 좀 설렘이 이제 긴장을 좀 역전한
0: 아하, 네,
1: 그런
0: 좋네요.
1: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험 업계 한 15년 정도 이상 좀 근무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 쪽으로 걱정을 하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든 저의 노하우들을 다 털어버리면서
0: 예.
1: 그 걱정을 다 떨칠 수 있는 정보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0: 네, 경제 전문가 구인 공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인선, 예, 파이팅. 그리고 문나영 팀장님은 그동안 화요일 격주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셨는데 이제는 매주 나와주신다고 또 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다른 요일과 다른 우리 화요일 팀은 이런 강점이 있다. 우리 새로운 조합이지만 앞으로 이런 강점 밀고 가보겠다. 뭐 어떤 자랑해 주실
2: 네.
0: 게 있을까요?
2: 저희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불필요한 보험 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화요일 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아. 파이팅입니다.
0: 예, 파이팅. 나영 문나영.
2: 네.
0: 나야. 예,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조합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샵 0951번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넘게, 영업이익은 56% 넘게 증가했으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800%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고요.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납품 입점업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중견 협력업체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운전자금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하고 보증 비율은 90%로 높이며 보증료도 일부 낮추기로 했고요. 은행권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신규 대출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홈플러스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감원은 협력업체 금융회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해 피해 기업의 자금난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자 편의점들이 복날 보양식 간편식 경쟁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식 삼계탕 평균 가격은 최근 18,000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장어와 닭, 훈제오리 등을 활용한 도시락과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까지 다양한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CU는 삼계탕을 햄버거로 재해석한 보양 삼계버거와 장어 도시락 등을 출시했고 이마트24는 장어 도시락과 민물 장어 김밥을 내놨으며 GS25는 민물 장어와 훈제오리를 활용한 도시락을 세븐일레븐은 1, 2인 가구를 겨냥한 반계탕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여름철 보양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바로 서울시 중구입니다. 자, 중구로 가볼 텐데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사람처럼 겉모습보다 내실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보험 속 중복 보장은 어떻게 줄이고 부족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또 은퇴를 앞둔 시점에 기존 실손보험은 유지하는 게 나은지 살펴보고요. 적정 보험료 기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고민사연부터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신당동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매일 새벽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청소하는 빰빠라밤 환경미화원이에요. 고된 일하느라 늘 고생하는 남편인데 요즘 이 양반 때문에 제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본인 보험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저보고는 손도 못 대게 하더니요. 며칠 전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보험료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3: 여보, 나 진짜 미치겠다.
2: 왜?
3: 이번 달 월급 들어온 거 보니까 생활비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2: 띠로리.
3: 아, 대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4: 아니, 당신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길래 그래? 매번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한다고 큰소리 쳤잖아. 어디 봐봐. 어머, 여보, 당신 한 달에 보험료가 97만 원이나 나간다고?
2: 문나영 팀장님이 우아한 목소리를 해주셨지만 같은 사람 역할이에요. 확인해보니까 남편 보험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2007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있었고요. 2년 전 전립선 비대증 수술 뒤에도 보험 3건을 더 추가하면서 월 보험료가 9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암 진단비는 총 6천만 원이었지만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은 각각 1천만 원, 뇌출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장 쪽도 허혈성 심장 질환은 500만 원인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6천만 원이더라고요. 아유, 이 숫자 다 확인하기도 진짜 힘들었네. 남편 보험이 제대로 구성된 건지 월 97만 원짜리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오늘은 중구 신당동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남편분 월 보험료가 세상에 다달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97만 원이나 된다.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이게 과연 보장이 다 필요한 건가 좀 보험료 줄일 순 없는가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남편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셨다고요?
1: 네. 저희가 신당에 출동해서 남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요.
0: 혹시 떡볶이도 드셨습니까?
1: 네. 그럼요. 아이스크림까지. 네,
0: 먹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서.
1: 맞아요. 보험을 사실 많이 가입하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구조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은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암진단비 6천만 원으로 사실 많은 편이지만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혈관 질환은 1천만 원에 불과했고요. 심장질환도 500이면 마찬가지로 균형이 좀 많이 무너져 있죠.
0: 네.
1: 보장은 불균형하고 보험료는 굉장히 과도하게 높은 편이셨습니다.
0: 네, 이걸 그냥 슥 그냥 훑어보면 암 6천, 뇌출혈도 6천, 급성 심근경색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들 다 6천 이러니까 든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파헤쳐보면 실속은 좀 없다.
3: 네, 맞습니다. 우선은 6천만 원 기준으로 평준화가 다 되어 있으셨단 말이에요.
0: 네.
3: 그런데 이걸 딱 까보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서는 뇌혈관이 터졌을 때만 이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뇌졸중은 반대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막혔을 경우 먼저 오는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0: 예.
3: 거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은 터지거나 막히거나를 포함을 하고요. 그 밖에 뇌혈관의 후유증인 중풍, 그다음에 뇌 그 동맥류 같은 예. 꽈리까지도 이제 보장의 범주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뇌출혈보다는 뇌졸증이 뇌졸증보다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사실은 더 폭넓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여러분들을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좀 드리다 보면 뇌출혈보다 뇌경색으로 인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가 좀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부분 이 1,000만 원밖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뇌심 쪽에 뭔가 보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뭐 마음을 놓으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범위까지 이 보장이 되는지 금액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
4: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심장도 똑같은데요. 예전 보험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1: 네.
4: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심장 질환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례를 보면 뭐 협심증이나 우리 스탠드 시술처럼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래서 심장 질환 쪽도 보장 범위를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이 보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3: 네, 우선 과도하게 비중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던 암 진단비는 조금 축소를 좀 시키고요.
1: 예.
3: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보장을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저희는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자라는 거예요.
1: 예.
3: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비로 이 모든 이제 보장성을 다 채우게 된다라면 보험료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이제 보완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1: 예.
3: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발병률이 높은 보장을 계속 채워 넣는 이런 부분으로 핵심이 됩니다.
1: 예. 좀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굵직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매도 빨리 맞으라고. 좋아요. 이쯤에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4: 네.
1: 헤이스 바밤.
4: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그 뉘앙스 아닌데. 그것도 그래? 모르냐?
4: 이거요?
1: 네.
4: 그것도 모르냐?
1: 좋아요. 오, 가장 잘 소화해 주신 팀장님이시네요.
4: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4: 전립선 수술 이력이 있으면 암, 뇌, 심장, 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전립선 수술 이력이 있으면 뇌심까지는 연관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립선이 뭔가 안 좋다는 건 암. 전립선도 암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찍어보겠습니다.
4: 아, 네.
3: 경쾌한데요?
1: 가차 없이 치시네요. 예.
4: 네, 정답은 X인데요.
1: X요?
4: 우리 전립선 관련 보장은 제외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는 있지만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 같은 보장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혀 포기할 상황은 아니시고요. 지금이라도 꼭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1: 예, 뭐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같은 거 받으신 이력 있으시면 보험 가입 다 어렵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이르게 포기하시지 말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 없이도 진단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보험금 청구 방법을 몰라서 이걸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3: 정말 많이 계시기는 한데요.
1: 네.
3: 그중에 이제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요즘에는 정말 좀 많이 간편해졌다라는 이제 희소식도 있는 건데
1: 네.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진료비 세분의 역사나 아니면 그 영수증 아니면 진단서를 좀 발급을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어플 한 가지 그 회사에 대한 어플을 까시고
1: 예.
3: 사진만 올리시면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1: 그러니까 간단 진단서 영수증 이렇게
3: 맞아요.
1: 찍어서.
3: 사진 찍는 거죠.
1: 예, 예.
3: 그렇게 해서 이제 로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워하신 어르신분들 또한 분명 계시거든요.
1: 그럼요.
3: 그럴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상품을 가입해 주셨던 모집 담당 설계사가 분명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만 걸어주세요. 서류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
1: 예.
3: 청구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1: 예.
3: 그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좀 혜택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3: 거기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치료비가 같은 경우에서는 진단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제 진료비, 영수증, 그다음 진료비 세 분의 역서 두 통만 있으면 충분히 청구가 좀 가능하게 됐고요.
1: 네.
3: 그러니까 보험은 사실 가입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장 받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지. 그 필요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보험료를 냈는데요.
3: 맞아요. 저희가 목적이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1: 맞아요.
3: 돈만 내고 청구를 안 해.
1: 내가 받을 건 못 받아.
3: 또는
1: 무슨
3: 청구를
1: 일입니까?
3: 못 해.
1: 어.
3: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 환자님 같은 경우는 2년 전 전립선 비대증 수술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 2년 이전에도 뭔가가 좀 병원 이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3: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또 청구했던 또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보험료 게다가 지금까지 매달 97만 원씩이나 내셨는데 받을 수 있는 그 보험금 제대로 못 챙기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고. 하지만 또 여러 청취자분들 고민 문자를 보다 보면요. 또 지인 권유로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해두고 이게 내가 뭐 얼마 내고 있는지 보장은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4: 맞아요. 정말 보험은 누가 권하니까 하니까 아니라 사실 내 상황에 맞는가가 기준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1: 네.
4: 지인 때문에 가입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중복된 보험만 늘어나고 보험료는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 네.
4: 특히나 우리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소득 대비 유지 가능한 보험료가 사실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1: 네.
4: 지금처럼 98만 원은 사실 절대로 뭐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은퇴하게
1: 맞아요.
4: 되면. 그래서 요 금액은 30만 원대로 줄이는 게 사실 목표가 돼야 됩니다.
1: 오, 30만 원대 이하로 줄이는 거. 그럼 지금 97만 원이니까 뭐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거네요.
4: 네네. 우리 중복된 우리 암 진단비는 좀 줄이고 부족한 뇌혈관, 심장 질환은 넓히면서도 충분히 그 금액이 가능한데요.
1: 네.
4: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진단비만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나 생활비 진단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3: 그리고 2007년에 가입하셨던 이제 실손의료비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과는 좀 구조가 많이 좀 다르거든요.
1: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존 실비의 장점이 훨씬 더 월등하게 더 좋았고요.
1: 예.
3: 그다음에 인상률 또한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실손보험은 유지하시는 걸로 결정을 좀 하셨습니다.
1: 네. 실손은 전환하지 않고 유지해두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을 다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됐나요?
4: 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실손은 유지를 하시고요. 암 진단비는 6천에서 3천으로 좀 줄여드렸고 거기에 부족한 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1: 네.
4: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를 보강해서 3천씩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서 보험료는 38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와,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네. 30만 원대로 줄이겠다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는데요. 97만 원이었다가 38 됐으면 절반 넘게 준 거네요.
3: 네, 그래서 연간 그 700만 원 정도를 아끼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3: 당연히 너무 좋아하신 거는 당연한 거고요.
1: 네.
3: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으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꼭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방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1: 네.
3: 내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렇다라면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3: 이런 사례 자체가 여기에 대한 중점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그리고 다만 우리 모든 고객이 같은 결과를 사실 얻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4: 보험료 절감 가능 여부는 기존 가입 내용,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보장 목적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설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원하시던 보장도 채우고 보험료는 절반 이상으로 뚝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좁다거나 뭐 지금 뭐 의료 시스템에 좀 맞지 않는다거나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연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한다는 게 답이 아니고요. 이번 청취자분께서도 실손보험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 크기 때문에 또 기존 보장에서 지킬 부분은 지키셨죠. 뇌, 심, 그쪽 부족한 보장은 또 보완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감당 가능한 보험료로 다시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또 활약이 돋보였,

또 사연이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집도 전문가분들이랑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문가분들한테 러브러브 하트가 뿅뿅일 거 아니에요. 예, 시스타의 러빙유 보험료 료 어떻게 조정할까. 시스타의 러빙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I-S-T-A-R 시스타.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문팀장님 미담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9093님, 양천구에서 문팀장님 만나서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는 보험 걱정 안 하고 살아서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라고. 네. 예.
1: 양천구요?
0: 예.
1: 저번주에 가서 해드렸던 분 같아요.
0: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배웠지만 제작진들의 말을 들어보니 문 팀장님에 관한 미담 사연이 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비결은 뭔가요?
1: 두둥. 만족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드리는 거.
0: 약간 교과서적인 대답이기는 한데.
2: 제일 어려운 거예요.
1: 그리고 맞아요.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화요일 방송이니까 잘 들어주십사.
0: 아, 머니 특별시 들어주시라고? 네. 아,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네요. 그렇죠.
1: 꼭 들어주십사.
0: 네, 우리 상부상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민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0293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월 수입은 약 700만 원이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교육비만 200만 원이 넘고 식비, 관리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늘 마이너스인데요. 보험료와 통신비, 구독료 등 고정지출까지 더해지다 보니 저축은커녕 비상금 마련도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은 예전에 권유받아 가입한 상품이 많아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줄이거나 정리해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부부와 자녀 셋이 있는 가정이라면 생활비와 교육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또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상담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그 자녀가 셋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또 많으시겠습니까. 월 수입이 700만 원이시면 이게 정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자녀 셋에다가 뭐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생활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서는 크게 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좀 있게 되는데 네. 첫째 이제 교육 비중이 교육 자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서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분명 하셨거든요.
0: 네.
3: 그리고 둘째가 고정비 점검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보험료 또는 통신료 아니면 TV 구독료 같은 거는 사실 한번 가입하고 설정이 되면 건들지를 않아요. 방치를 하게 돼요.
0: 맞아요. 저도 그 넷플릭땡 언제 나가든지
3: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3: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출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월 수입이 700만 원인 5식구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생활비와 저축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1: 네, 월 700이라면 우리 지출 구조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생활비는 최대 60에서 65% 수준으로 만들고 한 400에서 450만 원 이내로 사실 묶어야 되고요. 저축과 비상금은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사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나머지 한 15%, 10에서 15%는 뭐 여행이나 뭐 경조사 같은 우리 변동성 지출로 남겨두는 게 좋겠죠.
0: 예. 이렇게 하려면 고정비를 어쨌든 줄여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3: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네. 보장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보험부터 사실은 살펴보시는 보험.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우선순위만 분명히 하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정리하시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0: 네.
3: 우선 첫 번째, 실손보험은 무조건 가입과 유지를 해야 할 것. 그다음 두 번째, 암, 뇌, 신장과 같은 이른바 저희 3대 성인병이라고 일컫는 3대 네네. 진단비는 최소 2천만 원 이상 보장되도록 유지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0: 네.
3: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가성비가 좀 낮은 안 좋은 특약들도 분명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3: 거기에는 뭐 입원 일당 특약, 뭐 통원 특약, 뭐 잡단 수술비 또는 어떠한 위로금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보장에 대한 효율이 낮을 수 있으니 이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가족 전체 보험료를 8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월 20에서 40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실 보험만 정리를 잘해도 연 240 160에서 480만 원 정도가 사실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도 경험담을 얘기했지만 뭐 넷플릭 땡 등등등등 뭐 통신비, 구독료 이런 매달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고정비들도 여러 개가 모이면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이 통신비도 사실은 가족 간의 요금제를 묶어서 좀 살

0: 사용을 하시거나 네. 내가 쓰고 있는 통신비의 그 약정 기간이 끝났다라면 요금제로 네. 좀 변경 또는 알트1폰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면 회선당 만 원에서 2만 원도 절약이 또 가능합니다. 네. 거기다 이제 OTT나 음악 이제 듣는 이제 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서도 가족당 한 개의 계정으로 공유가 좀 가능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사용하시다라면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또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부터 딱 제일 먼저 얘기했던 새 자녀의 교육비.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돈을 무작정 줄여버리자. 이거 쉽지가 않아요.
2: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비인데 제가 사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1: 혹시 어떤 과목을?
2: 수학.
1: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수학은?
2: 수학이요?
1: 네.
2: 아, 열심히 해야 합니다.
1: 네, 맞아. 굉장히 교과서도 그치.
2: 왜냐면은 뭐 많이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1: 예. 네.
2: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했을 때 보니까 가방만 들고 수업에는 사실 집중 안 되고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정말 반 이상이에요.
1: 출석만 하고.
2: 그렇죠. 수강료가 사실 비싸거든요.
1: 그럼요.
2: 근데 엄마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지 애가 조금 실력이 늘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1: 다른 애들도 다 가니까
2: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교육비만 나가는 거고 사실 실력 향상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우리 부모 마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니는데 내 아이만 안 다니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 비효율적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교육비는 사실은 줄이자라는 내용보다는 효과가 없는 거를 좀 제거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결국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단위로 내 자녀와 성적이나 아니면 학습 태도, 목표 달성률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가 없는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련 없이 한번 중단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1: 네.
0: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비땡 방송 같지는
1: 네,
0: 맞아요. 공공 이제 강좌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좀 적극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됐을 경우 과목당 10만 원 이상 또한 절약이 또 가능하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을 좀 줄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 자금을 또 저축으로 연결을 해야 할 테잖아요. 저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2: 네. 사실 우리 저축은 남으면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1: 네.
2: 먼저 저축을 먼저 빼놓는다.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1: 아, 내가 돈이 남으면 저축하겠다가 아니고
2: 절대 못합니다.
1: 아, 미리 빼놔야 한다.
2: 그렇죠.
1: 네.
2: 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10에서 15%를 자동이체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놓고
1: 네.
2: 그러면 또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500을 벌던 400을 벌던 저축은 못합니다.
1: 항상
0: 부족하죠.
2: 맞아요. 700을 벌어도 부족합니다.
0: 네.
1: 그 말씀은 진짜 공감해요. 월급이 얼마여도 올랐는데도 계속 여전히 많이 부족해. 그쵸?
0: 항상 부족해요. 신기한 네. 거예요.
1: 그래서 저축할 돈은 미리 빼놔야
0: 맞아요. 아. 거기다 플러스적인 요건이 이제 비상자금도 따로 저희는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1: 네.
0: 이거를 목돈으로 크게 먼저 시작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꾸준하게 이게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꾸준하게 이제 생활비를 확보해 나가는 형식으로 목표를 좀 잡고요.
1: 네.
0: 이 돈이 비상자금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돈마저 없다라면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저희가 자주 쓰는 거 있죠.
1: 아, 긁죠? 나의 신용을 담보로 네. 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긁죠.
0: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금액은 해결이 되지만 언제 갚아야 돼요? 다음 달에 고지서로 날라오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이 비상자금을 꼭 목표로 두고 그 구분을 좀 지어서 실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두 분께서 지금 뭐 너무 중요한 꿀팁들을 주고 계신데요. 필요하신 부분 꼭 메모 해두시고요. 결국 핵심은 이게 무조건 모든 지출을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줄이자 이 얘기가 아니라요. 좀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돈의 흐름은 없는지 이걸 재정비해보자는 겁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절약이 아니라 구조조정이에요.
1: 네.
2: 우리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2: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흐르는 길 자체를 바꾸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될 거예요.
1: 네.
0: 네, 그리고 한번 이 구조를 좀 잡아놓게 되신다라면 처음에는 사실 어렵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그냥 이제 이게 생활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자동으로 돈이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훨씬 가벼워지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무조건 뭐 다 아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아, 불필요한 곳에 효과적이지 않은 곳에 돈이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지출 점검 이것부터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방금 배웠죠. 저축은 생활비에서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왔을 때 먼저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비상금도 떼어놓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뭐 질문 있으시다거나 뭐 경제 관련, 가정 경제 관련 뭐 질문 문자 또 상담 신청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민원이고 951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55세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보험은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50대인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건강한 편이라 병원에 거의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암보험도 꼭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사연이에요.
2: 네. 암보험. 가입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1: 네.
2: 또 암보험은 보통 약만 드시고 특히 뭐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고 하시면 일반 심사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5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40대보다는 비해서 확실히 보험료가 좀 비싸실 거고요.
1: 예.
2: 과거 병력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때문에 좀 보험료도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 9510님처럼 나 아직 건강한데 그리고 이거 실손만 있으면 되지 뭐 암보험 꼭 가입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2: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실손보험에서도 물론 보상이 됩니다.
1: 네.
2: 뭐 가입 연도에 따라서 뭐 70에서 80% 정도는 보장이 되 지만 사실 우리가 100%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제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2: 그리고 사실 암이 걸리면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1: 그렇죠.
2: 당분간은. 그러게 되면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 암이 걸렸을 때 다 급여로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비급여 치료비는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 보험을 가입해두면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1: 예.
2: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또 치료비나 이런 걸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럼 아무튼 우리 9510님의 질문 민원에 대한 결론은 어쨌든 암보험 진단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력도 없고 지금 건강하시니까 50대라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0: 네,
1: 거네요.
0: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양호하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병원 이력이 진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셨다면 저희가 일반 표준체보다 더 할인율이 적용 건강체 더 저렴한 상품으로도 가입이 충분히 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다만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보장 범위나 아니면 보장 금액을 확 높여서 가입하기에는
1: 네.
0: 너무 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적정한 진단비와 아니면 반복 지급이 되는 치료비에 대한 조합으로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실 때 보험 가입하셔야죠. 사실 이거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게 보험 가입할 때 내 스펙이 되잖아요.
0: 그럼요.
1: 예, 오히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민원 8456님 사연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태아보험을 확인해 보니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상품이 아니라 30세 만기라고 하네요. 아이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된 뒤에도 보장을 이어주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성인이 되면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기존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새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2: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양천구 아까 그 게시판에 계셨던 분, 네. 그분도 지금 3학년, 5학년 우리 자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은 100세까지 그 보장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증권을 딱 보니까 20년 납 30세 만기였던 거예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100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네.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보장이 100세까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0: 20세 또는 30세의 만기 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뭐 부모님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중간에 끊기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유리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지금 미리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2: 네, 우선 저는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1: 네.
2: 우선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질병의 위험, 즉 리스크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 때부터는 성인 기준에 좀 맞춰서 재설계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릴 때 20년 동안 납입을 다 해주고
1: 예.
2: 30살 되면은 만기가 됐으니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자,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1: 예.
2: 부모님 역할은 끝나신 게 맞습니다. 20년 동안 납입 잘 해주셨어요.
1: 네.
2: 성인이 된 이제 자녀, 그 자녀가 20년 납에 100세 만기 성인보험을 뭔가 또 가입할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도합 누굴 위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걸까요?
1: 아...
2: 네. 만약 그 안에 뭔가 조정이 있었다라면 40년 이상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이 20년, 자녀가 20년 낼 필요가 없고 더 빠르게 납입을 완납을 시킬 수 있는 이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이 보험. 어릴 때 필요한 보장이랑 또 어른 되고 필요한 보장은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해 두신 보험은 만기 시점 보장 내용 꼭 이번 기회로 체크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 329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42세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보험이 많긴 한데요. 대부분 10년이 넘은 거라 기억도 잘 안 나요. 증권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설계사에게 잘 돼 있는지 물어봤는데 괜찮다는 말만 해서 솔직히 믿음이지만 안 갑니다. 아이들 교육비 지출도 점점 늘다 보니 매달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 돼서요. 줄이고 싶긴 한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라고 보험 정리가 꼭 필요하신 도움 요청을 해주셨네요.
0: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은 굉장히 많긴 한데 내가 뭘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1: 그런 경우
0: 이런
1: 많다니까요.
0: 분들이 정말 많아요.
1: 예.
0: 보통 뭐 30대에 여기저기 뭐 권유를 받아서 아시는 분 권유를 받고 뭐 회사에 찾아오시는 설계사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상품을 가입하시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증권을 들춰보면 뭐 암보장만 해도 뭐 여러 개 뭐 입원비 특약도 여러 개 비슷하게 겹쳐있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보험료는 많이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큰 보장은 사실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3293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뭘까요?
2: 네, 첫 걸음은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 증서를 한번 다 모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증권을 요즘에는 잘 안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고 그렇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2: 하지만 내역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통장 내역
1: 네.
2: 자동 이체 빠져나가는
1: 네.
2: 그걸 역추적을 해서 증권 재발행 요청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1: 네.
2: 남편 것, 본인 것 모두 한번 꺼내셔서 보장의 항목이라든지 보험 내용, 그다음에 보장 기간, 거기에도 보험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2: 그래야 중복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보험료나 아니면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총 액수가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언제 만기가 도래하는지 갱신형은 뭐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여러 보장 가운데서도 꼭 남겨야 할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좀 그 짚어주세요.
0: 네, 꼭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
1: 예.
0: 요거는 이제 병원비로 기본 방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실손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1: 네.
0: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질병을 대비하셔야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입니다. 이 보험료를 줄여야겠는데 뭐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게 좋을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2: 이게 보험이 많다 보면 이게 또 누굴 위한 중복 보장인 건지
1: 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예.
2: 결국 중복된 특약부터 정리를 우선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뭐 입원비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암보험이 있는데 또 암진단비 이렇게 계속 중복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 거든요.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보장이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중복되어 있는 거는 좀 줄이고 당연히 비어 있는 구멍난 공간은 채워 넣는 작업이 일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된다고 해서 그럴 때도 또 늘 비슷한 말씀이죠. 무조건

0: 해지를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뭐 실손보험, 아까 암뇌심, 요 핵심 보장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은 남겨두고 그 외에 살펴보시고 뭐 중복된 진단비가 있다든가 이 특약은 활용도가 낮다든가 뭐 그런 항목들을 정리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문나영 팀장님.
1: 네, 우선 증권을 한번 보셔라. 숨겨져 있고 꼭꼭 숨겨두지 말고 한번 네. 보시고 증권을 예. 보고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한 번 더 꼭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엄두가 안 나더라도 증권은 열어봐야 한다.
2: 그렇죠. 네.
0: 그리고 원포인트 구인선 팀장님.
3: 네, 모든 분들이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또한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돈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수입이 적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도 그렇고요. 교육비도 그렇고요. 통신비도 그렇고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면 돈은 자연스럽게 남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오전 9시에 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오늘 방송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문나영 팀장님께서 예전에 학원 수학 선생님이셨던 강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가방 들고 이게 출책만 하지. 그렇죠. 시간 때우고 가는 아이들 참 많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미련한 일이다. 라는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모든 성공엔 이유가 있는 우리 천효진 PD님 밖에서 그렇게 수줍게 키득키득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JK 김동욱의 미련한 학원 미련한 사랑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0: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지하철 1호선 석계역에서 창동역 구간 소요산 방면이 단전으로 인해 지연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구리 방면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지하도로 한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비록 경인고속도로 부천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비록 하기분기점부터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진부 1터널 한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캡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이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매미 울음소리죠. 한 시인은 매미를 두고 지극한 덕을 갖춘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믿을 신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어김없이 나와 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차례 울음을 위해 매미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다고 하죠. 7년을 기다려 비로소 여름을 울리는 매미.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제 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보내는 오늘도 언젠가는 때를 만나겠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좋은 노래와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촌의 폭송 7월 8일 수요일 첫 곡, 송창식, 비와 나로 문을 엽니다. 그리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촌의 폭송 DJ 함촌입니다. 잘 다녔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일로 특히 공연 일도 있었고요. 2주 동안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새 달라진 건 매미소리였습니다. 매미소리.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정말 여름이 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매미를 신의가 있는 곤충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이 약속한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도 약속한 대로 이 자리에서 다시 좋은 음악과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잘 계셨죠? 잘 계셨죠? 3983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춘호 형님. 장맛비가 내리는 분위기가 있는 파주에서 행복한 힐링타임, 폭송 출석합니다. 집 앞 화단에서도 매미들이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반가우면서도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매미 소리는 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덥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될 거예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덥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겨울이었거든요. 아, 푸른도님께서 매미는 7해를 기다려 울음 한번 온다고 하고, 7날을 두어 번 기다려 비 오는 여름날 상큼하게. 봄들 맘납니다. 뉴질랜드 녹용이 필요한 나른한 여름 아침 시작해 봅니다. 봤어요. 사슴 하나에 엄청나게 큰 녹용이 달려 있는데, 일행들 다 같이 저거 잘라 마라.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왔습니다. 일산마창해주님, 청년춘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공연 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고마워요. 하셨는데요. 예, 아유, 뵙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고요. 공연도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4723님께서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체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디 반갑습니다. 함대 안 계신 동안 김현우 PD님 애 많이 쓰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하셨는데,

0: 그런 거 있죠. 무심하게 툭 어깨 한번 툭 치면 수고했어. 마음은 꼭 안아줬습니다. 상암동은 잠깐 해가 비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특히 오늘 방송국으로 오는 그 길이 멀고험했습니다. 다양한 사고들, 비, 그 다음에 사고 소식. 제가 이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동안 처음 오는 길로 한번 와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오다 보니, 야, 내가 오늘 약속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애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설심쿵님, 아, 이 익숙한 목소리, 함디, 그리웠어요. 저도요. 물론 현우 PD님의 수고로 2주 잘 보냈지만 주인장이 자리를 비우셔서 점점점 그리웠답니다. 먼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죠?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저 일행 중에 기타 하나 없어졌고요. 가방 두 개 날라갔고요. 오는 길이 스펙타클했답니다. 아, 쉽지 않네요. 공연하러 이제 뉴질랜드 들어갔는데 기타가 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 비행기가 꽉 차서 너희들 짐은 다음 비행기로 오기로 했다. 어디로 왔는지 한참 기다렸다가 공연 당일날 악기가 왔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잘 지내셨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녹용도 봤어요. 그리고 멸치 정말 먹고 싶더군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3부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포크노가 재현 몰라도 와서 알았어요. 포크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파란 밴드? 어우, 기대돼요. 3인조로 구성된 밴드가 오늘 함께 한다고 하는데, 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응원 필요합니다. TBS 라디오 함천의 폭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그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비 오는 날 두 곡 준비했습니다.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리고 이은합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좋은 음악 함께 하고 있는 삼촌의 폭송입니다.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받고 싶다. 이은아? 아, 줘야 되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어디다 주지? 야, 현우 PD한테 줘야겠네요. 그 이은아? 미세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자, 김성규님께서 얼굴이 좀탄 듯, 가무잡잡, 키히히, 건강 미듬뿍입니다. 습작 노트 드림 하셨는데요. 예, 자연은 정말 끝내주더군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도로 보면 한 9도? 10도? 정도의 날씨.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아, 참 좋은 때 오셨네요. 하셔서. 그래서 뭐 남섬, 북섬 이렇게 했는데 아주 햇볕, 채좀 탔습니다. 탄것 같아요. 많이 가리고 다녔는데도 그렇게 자꾸 자연을 보고 싶어서 가린 거다 벗어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음악도 함께 나눴습니다. 6832님께서 아, 함디님 뉴질랜드가 이런 곳인가 봐요 하시면서요. 오래전 옆집이 친구분 중 사진작가가 어느 방송사의 입사 문제로 다큐 분야 관계자와 함께 다큐 한 달여 거쳐 찍은 사진기와 가방을 식당 앞에 세워두었었는데 나와보니 차 창문을 깨고 가방도 카메라도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여행 중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약간 으슥한 곳에는 아예 팻말이 붙어있던데요. 이곳에 뭐 보이는 거 놔두지 말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마오리 공연을 이제 갔는데 마오리족은 아주 정말 아주 피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피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친척 그리고 엄마계 아빠계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모임 그 같이 모여서 하는데 니께 내께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집에 숟가락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옆집 문 열고 들어와서 꺼내오고 이런 습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있는 것도 혹시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 거로 생각하고 가져간다 하는 이야기를. 아,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좀 웃었습니다. 5780님께서 함대님 반가워요. 함대님 감미로운 목소리 조근조근 그리고 아 조근조근 비등가는 김피디님 목소리 2주간 외식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떠셨나요? 그 외식 맛있죠? 저도 그 외식 맛있게 잘

먹는데요. 언제 음악의 진심 프로그램 할때 제가 수요일인가 마다 고정으로 나와서 할때 밖에서 듣고 있으면 그 시간이 재밌더라고요. 또 현우 PD 음악의 진심 시그널 뮤직 만들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할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던 이야기들 자 그때를 이중으로 맛보셨다니 여러분들은 행운이십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최근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이곳이 한국의 일부라는 사실이 이미 명확하게 확립돼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군 역시 이곳을 한국의 영토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천연 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동단에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경상북도 은근 너도 일본지 이런 노래 있었죠. 정광태.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라도. 마라도는 제주도를 통해서 쭉 가야 되니까 저쪽 아래인 것 같고. 2번 독도. 자, 우리 프로그램 그냥 답을 주네. 답을 줘.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 고민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릴 텐데요. 아, 그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돌 홀로 아리랑 그리고 정광태입니다. 아름다운 답이네 답. 독도 출발.

함신의 폭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돌 홀로아리랑 전공의 아름다운 독도 두 곡 함께 했는데요. 앞선 한돌 형님의 홀로아리랑 듣고 있는 노래니, 야, 이 형님 노래가 많이 늘으셨네. 홀로아리랑 할 때와 최근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곡 보면, 오우, 완전히 프로 보컬리스트가 다 됐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홀로아리랑 할 때만 해도 수줍은 듯, 아리랑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독도였습니다.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우리나라 최동단 섬이고요. 마라도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죠.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기밀문서로 분류됐다가, 오, 전 몰랐어요, 최근에 해제된 자료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또 다른 문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울릉도의 행정을 맡았던 울릉도사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광복 이후 독도와 관련한 상황을 담은 가장 오래된 공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뭐 정답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분 선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2님, 함디님 독도죠. 왠지 홀로아리랑을 듣고 있노라면 항상 가슴이 젖어 옵니다. 특히 한돌 형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슬프죠. 웅장하기도 하고요. 자, 3386님, 오늘 퀴즈 답은 독도군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암요, 우리 땅이고 말고요. 후손에게 물려질 우리 기성세대의 투철한 인식과 자부가 있어야 소중한 우리 땅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럴듯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도 짓고 접안 시설도 편리하게 만들어 관광객도 가게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저 독도 한번 가봤거든요.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독도를 가봤어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쉽게 갈 수 없고, 배를 탁 대고 접안을 쫙 해서 갔는데 그쪽을 근무하고 계신 우리 해양경찰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정말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숙소가 또 좋아지면 관리하는 건 또 어떨까 싶긴 한데, 아무튼 관광객들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뭔가 편리한 시설들을 좀 보강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1854님께서 정답 2번 독도. 아, 비가 많이 오는 하루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라디오를 통해 기분 업 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비 올 때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되겠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제가 오는 길에도 벌써 몇 군데에서 사고를 서로 딱 당하셔가지고 길가에 세우고 핸드폰에다 뭐 적으시더라고요. 찍고. 자, 이럴 때마다 아, 답답하네. 김원우 PD가 잘 쓰는데 방송 때 썼나? 그 답답하네 말 써야 되는데. 3861님께서 정답 독도 하셨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예, 참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TBS FM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는 이 스튜디오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춘호 씨의 명품 진행도 피디님의 안정되고 편안한 목소리에 자리 비운 동안도 가게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언제 함춘호 씨 바쁘실 때도 뵙기를. 야, 이런, 절대 바쁘지 않아야 되겠다. 아이, 불안해. 자, 많은 분들 재미난 이야기 함께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2273님 축하드립니다. 답독도 맞고요. 춘호님 인기가 최고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자꾸 현우 PD 오라 그러지. 경비실에서 한 시간은 소변도 참고 잘 듣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감히 누가 까불어. 맞아요. 누가 까불어. 누가. 참. 알겠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꼭 소리 좀 질러주십시오. 자, 또 한 분 선물 받으실 분은, 자, 축하드립니다. 1385님. 이야, 좋으시겠어요. 정답 2번 독도입니다 하셨고요. 함춘의 폭성으로 샵을 오픈합니다.
복 받으실 거고 오늘 잘 될 겁니다. 홀로 아리랑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도 희망의 하루가 되기를요. 자, 희망의 하루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 2731438호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를 50원이 필요한 샵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를 못 믿어서 저희들에게 선물 안 보내주고요. 그쪽 선물 제공하는 책에서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강산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참 좋은 노래네요. 전유나 청춘회까지 들었습니다. 유기님께서 아 비가 내리는 7월 8일 날. 아 7월 8일. 오 저의 생일날 돌아주신 함디. 더 이상 생일 선물이 없네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맞아요. 그 노래가 자꾸 목을 따끔따끔하네요. 그리웠습니다. 진짜로 하셨는데 아유 저도 그리웠습니다. 가끔 제가 깨있는 시간에 현우 PD 문자로 좀 약을 올리더라고요. 5769님 함진님 오셨군요. 미국 공연 가셨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셨나요? 하셨어요. 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데 다녀왔어요. 뉴질랜드라고요. 아주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내년을 또 기약했는데 내년에 현우 PD가 또 진행한다 그러면 안 가려고요. 아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42분에 들어온 소식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 옆바로 3, 4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 정말 어렵겠습니다. 지나실 때 안전 운전하시고요. 늘 사방을 잘 살피시고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북극곡 꼭 전해드려야 되나 봅니다. 이북극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요. 퍼져라. 듣고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0: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단전으로 지연되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지금도 열차가 지연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도심 종로, 종로 2가에서 종로 3가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여전히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포 성수 영동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 반대 강릉 쪽으로 문막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헤비메탈의 대부 오지 오스본이 부른 락발라드의 명곡 마마 I'm coming home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거칠고 귀괴한 퍼포먼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거구의 록스타가 이토록 절절하고 따뜻한 고백을 노래하게 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 속에 마마, 엄마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없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파멸해가던 오지를 구원해줘내고 평생 그의 매니저이자 아내로 곁을 지켜준 구원자 샤론 오스본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내가 마침내 나를 온전히 품어주고 기다려준 단 한 사람을 향해 나 이제 당신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바치는 뜨거운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 후반부 가슴을 파고드는 울부짖는 듯한 일렉트릭 기타 솔로는요, 마치 먼 여행을 마치고 집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울컥 터져나오는 안도감의 눈물처럼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봐줬죠. 나 이제 당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Mama, I'm coming home. 가사 속의 그 고백이 꼭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다시 선 제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요. 삶이라는 여행길에서 잠시 비틀거리고 지칠 때도 있지만 언제든 다시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끝에서 고생했다, 어서 와라 하며 반겨주는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Would you respond? Mama, I'm coming home.

함진의 복성 분리 시간에 함께한 오지오스본의 마마 I'm coming home 함께했습니다. 푸른돛님께서 멀리 집으로 돌아간 오지옹의 평안을, 네, 저도 푸른돛님과 함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늘 그곳에서도 멋진 삶을, 인생을, 음악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 목소리 좋네요. 음악 나가는 동안 제가 요즘 함춘호 밴드라고 해서 저보다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곡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요. 노래는 물론 다른 사람 시키고요. 아, 멋지다. 곡 하나 올렸습니다. 언제 한번 조용한 곳에서 아니면 아주 이름 없는 곳에서 저희들 만날 경우가 있다면 이 곡을 하고 있는 저희 밴드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로 준비를 해볼게요. 비 오는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 11시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림픽대로고요. 한남 방향인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추돌 사고 났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정말 정말 바랄게요. 특히 오늘이요. 저도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조심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해롱하거든요. 자, 루시드 폴 꽃이 된 사람 듣고 포크노 시작하겠습니다.

0: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자. 먼저 마주하는 시간이죠. 포크 더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있고요. 멋진 친구들 많이 나왔었죠. 멋진 분들. 자, 여러분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 이거 보실 수 없는 분들 너무 아쉽네. 지금 여기 꽃이 피었어요. 꽃이. 아, 피어놓나 이렇게 멋진 꽃이 필 수 있나 할 만큼 아주 멋진 청년들이 나와 있고요. 아, 이 친구들 제가 한 2년 전쯤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저희 포크너츠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촌의 복성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신청하면 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년에 나오셔야 합니다. 줄 섰습니다. 아,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고 있고요. 그만큼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제로 보내드리는데 응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돈이 들어서 그렇죠. 50원, 100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혹시 보내주실 사진 있으면요. 100원 필요합니다.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주인공들 만나기 전에요. 포크너를 신청하면 이제 자기소개글을 쫙 올리게 됩니다. 이 친구들 어떤 글을 보냈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밴드 이파란입니다. 2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저희가 함춘 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받은 상도 큰 힘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음악을 이어오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는 록처럼 시원하고 신나는 음악도 좋아하지만 가장 아끼는 건 역시 포크예요. 존경하는 시인과 촌장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얼룩 무늬를 발표했고요. 지금도 새로운 포크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 정규앨범도 발표했거든요. 발매했는데 그리고 함춘원 선생님께 그리고 포크너를 통해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자,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밴드 이파란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이파란입니다.
0: 자, 한 사람씩 소개할까요? 제 왼쪽에 건반 연주자부터 소개할까요? 본인부터.
2: 아, 네. 저는 이파란에서 키보드 치고 있는 서채훈입니다. 서채훈입니다.
0: 서채훈. 오, 박수.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맞은편에 기타.
3: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파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0: 아, 맞아. 글로벌. 아, 그걸 뭐라 그러죠? 헝겊에다 뭐 프린팅해서 나온 거잖아요.
3: 맞아요.
0: 이게 슬로건. 뭐, 슬로건이라.
3: 네네.
0: 아, 이파란.
3: 맞습니다.
0: 그때 공연 때도 메고 나오진 않았나?
3: 그때는
0: 아니요.
3: 비슷한 거 메고 왔어요.
0: 비슷한 거 메고 나오지 않았나?
3: 네네, 맞아요. 아,
0: 그렇군요. 베이스의 김윤수 씨 그리고 딱 봤을 때 이분이 제일 뭔가 할 것 같은.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파란에서 노래 만들고 부르고 있는.

0: 아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꽉 찼어요. 2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만났다고 말씀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들. 아, 그때 1등 못할 뻔했는데 내가 좀 세게 말해가지고 1등을 했네.
2: 정말요?
1: 야,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영 한 씨가?
0: 네, 그때 당시에 수원시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거기에서 가장 필수되는 거는 꼭 자작곡을 해야 한다. 그런
1: 맞아요. 네.
0: 대회였는데, 그때 함춘호 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만나 뵀었고,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1: 네.
0: 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1: 진짜요?
0: 게 기억이 납니다.
1: 뭐라고 했는지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또 이상.
0: 처음에는 저희가 기타 코드를 많이 치는 노래가 아니어서, 기타 코드가 하나밖에 없네요. 치기 쉽겠어요. 그러셨고.
1: 그래요. 그리고 기타 코드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짱이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정말 분위기 있게 한다. 물론 음악적으로 많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만났을 땐,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때
0: 맞습니다.
1: 베이스?
2: 맞아요.
1: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2: 느낌이 완전
1: 이현수 씨?
2: 다들 아직 어리지만 약간 그 바이브로 뭔가 공연을 했습니다.
1: 최훈 씨도 그때 같이 했었나요?
3: 아, 그때 저는 이제 팬이었습니다.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1: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당시에는 몇 인조 밴드였죠? 이파란.
0: 당시에는 5인조 밴드였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이파란이 계속될지 모르고 그냥 학교 내 친구들끼리 하다가 저랑 연수랑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보자 하고 이제
1: 네.
0: 채은 친구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학교 친구라고 하면 그때 학교가 뭐 일반 고등학교였나요? 아니면은 예술고등학교였나요?
0: 예술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다.
1: 뭐였죠?
0: 리라아트
1: 아,
0: 고등학교라고.
1: 그래요. 리라. 내가, 나 리라 한적 있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아이, 그랬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거 맞죠?
3: 맞습니다.
1: 몇 년생이에요? 밝게.
2: 저는 저희 아영이와 저는 06년생입니다.
1: 06년생? 06년. 그 다음에 최우 씨는?
3: 저는 07년생입니다.
1: 더 어려요.
3: 네.
1: 우리 건반 준비된 거 보고 아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이 스튜디오에 준비된 건반을 보고 이렇게 기뻐해 주길 해준
3: 맞습니다.
1: 사람. 이런 거잘못 봤어요?
3: 아, 제가 연습해온 건반보다 너무 좋고 표준적인
1: 아직
3: 건반이라서.
1: 세상을 크게 못 만났군요.
3: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 그냥 늘 있는 건반이니까 오늘 마음껏 부시다 가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뭐 사장님이 고쳐주시겠지, 뭐. 가만 있어라. 당시 멤버들이 지금보다 많았다. 아, 멤버들. 근데 이현수님께서 이파란 파이팅 하셨는데 아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시죠? 알아요?
0: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 그렇군요. 신설 씨가 나의 사랑 이파란. 요즘 사정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수험생 활에 지칠 때가 많은데 이파란 덕분에 다시 일어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포짝 말랑 밴드 이파란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 내포짝 말랑. 아유 이제 우리 팬들 정말 좋다. 내포짝 말랑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내포짝 말랑이라는 느낌.
0: 저 건반 친구를 예시로 들자면 너무너무 귀엽고 막뭘 해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뭔가 저 볼을 만지작만지작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1: 아, 그래요?
0: 싶습니다.
1: 우리 TV가 좀 고화질이었으면 좋겠네. 유자님께서, USER님께서, 와, 드디어 함춘 선생님과 이파란을 한 화면에서 보다니 하셨어요. 이파란 밴드,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해서 탄생된 밴드예요? 이파란 밴드는?
0: 아,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뜻이 있고, 진짜 뜻이 있는데,
1: 네.
0: 소개하는 뜻은 이제 지나고 나서 쓰는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파도 위에서 쓰는 회고, 저희가 제가 방금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긴장을 했나 봐요.
1: 괜찮아요. 다 긴장해요. 나도 늘 긴장하니까.
0: 지나고 나서 쓰는 회고록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쓴 기록서다. 저희의 뭔가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시간들을 나중에 가서 뭔가 그랬지가 아닌 지금 난 그래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의 뜻이 있고요.
1: 2006년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0: 사실 진짜로 짓게 된 계기는 길을 걷다가 그 아파트를 보니 이한 세상 아파트를 제가 보다가 그럼 나는 이 파란 세상 하면 되겠다 하고 짓게 된 이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뭔가 오늘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질문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영 씨는 고등학교 때 연기를 전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0: 맞습니다.
1: 밴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원래도 사실 그런 대중음악과 밴드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몇 살이 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제 스스로에 대한 뭔가 벽을 느끼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연기가 아닐까. 또 평소에 뮤지컬이나 영화도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다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락스타가 될 거야 하고 다시 음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1: 우리가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할 때 제가 코드 하나로 별로 코드를 많이 안 친다고 했을 때 느낀 음악의 감정이 저는 그림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을 딱 듣고 있는데 기교가 아니라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상황을 연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많이 와닿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기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곡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1: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두 친구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네. 어떻게 합력이 됐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윤수 씨.
2: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서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제 친구와 같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막 도파민도 막 오르고
1: 고등학교 1학년 때?
2: 네, 맞아요.
1: 그때 힘든 시기지.
2: 그렇죠.
1: 어렵지. 위험하지 아주.
2: 그랬다가 아영이가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선뜻 다가와서 야, 우리 밴드 할래?
1: 아, 진짜?
2: 네. 그렇게 해서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1: 그랬군요.
2: 지금까지로.
1: 네. 최훈 씨는 팬의 입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3: 맞습니다.
1: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요?
3: 저는 이제 고등학교 후배여서
1: 뭐
3: 존경하는 선후배들 선배님들 이제 활동하시는 거 너무 멋있어.
1: 그 학교 저기 있잖아요. 그 케이블카 있는데.
3: 네, 맞습니다.
1: 맞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아니야?
0: 맞습니다.
1: 그래, 존경하는 학교 후배였군요.
3: 맞습니다.
1: 그 이파람 밴드에 난 들어갈 거야 라고.
3: 눈여겨보고 있었죠. 어디 자리 없나나.
1: 근데 자리가 났어요?
3: 마침 불러주시더라고요.
1: 그래요. 6647님 이파람 파이팅입니다. 06-07년생들이군요. 이름에 담긴 뜻도 재밌네요. 노래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노래가 기대된다고 하셨으니까 노래를 준비해 주셔야겠죠. 제가 시인과 촌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 하시면서 얼룩무늬라는 곡도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듣고 싶었거든요. 그 곡 라이브로 해주시나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곡이에요?
0: 이 노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0: 후렴 가사가 제일 제가 심도를 기울여서 쓴 가사인데요. 그놈의 용서라는 게 내겐 너무 쉬워서 널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론가는 가야 해서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 이런 가사말을 가지고 있어요.
1: 용서가 그렇게 쉬워요?
0: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성애나 혹은 모성애만큼의 사랑 그런 것을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고 저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찌 보면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말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화자의 이야기처럼 써보았습니다.
1: 자, 여러분 지금 CD를 만들었어요. CD를 만든다는 것은 망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CD를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늘 듣던 음악들에는 꼭 CD와 또 그 노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1: 그래서 만들게 됐군요.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얼룩무늬가.
0: 그렇습니다.
1: 야.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CD 한 장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D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앞에 이렇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3: 감사합니다.
1: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얼룩무늬 할 텐데요. 전주 어느 분이 나가세요? 전주. 노래부터 쭉 나가. 기타 드십시오. 기타 드시고요. 기타 드시고, 다영 씨가 기타를 치게 되죠?
0: 그렇습니다.
1: 소리 내보십시오. 잘 들려요?
0: 네, 잘 들립니다.
1: 그 다음에 건반 소리 한번 내볼까요?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가 저기 어디야? 저 서초동에 있는 거울에서 나는 소리 같네요. 그 다음에 씨는 베이스인데 뭐 포커션을 할 계획인가 봐요?
2: 맞아요. 이 곡에선 제가 드럼의 역할을 대신해서 포커션을 하겠습니다.
1: 어디 포커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여기 리버브 조금 넣어주면
4: 감사합니다.
1: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파란, 밴드 이파란의 얼룩무늬.

0: 이놈의 용서라는 걸 내겐 너무 쉽다고 라고 말을 하네요. 아이 참. 작사 작곡 아영 씨가 주로 해요.
1: 네, 맞습니다.
0: 정식으로 뭐 배우거나 그래 본적 있어요?
1: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0: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멜로디 라인이나 쓰고 싶은 가사의 글귀가 생각이 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느낌상 글을 먼저 쓸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1: 네,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을 많이 적는 편이에요. 근데 그 글이 뭔가 완성도 있게 쓴다기보다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써놓고
0: 네.
1: 그거를 노래로 만드는 편입니다.
0: 뭐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다. 기타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연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소박하게 연주를 하긴 해서 배운 지는 얼마 안된것 같긴 한데 얼마나 됐어요?
1: 이것도 고등학생 때 밴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0: 그때 경연대에서도 기타 치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딱 기타 치는데 이 코드로 뭔가를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던 느낌이 드네요. 아, 곡을 작업할 때 서로 충돌 같은 거 없어요? 뭐
1: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대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닌가?
1: 대체로 그렇긴 한데.
0: 어때? 어때요? 우리 윤수 씨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곡 작업할 때.
2: 사실 저는 곡 작업할 때 저는 그렇게 막 어떤 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저는 약간 사실 잘 몰라서도 있고 최대한 저는 아영이의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다. 약간 머리가 되기보다 손발이 되어주자 쪽에 가까워요. 네.
0: 잘했네요. 그게
2: 감사합니다.
0: 가늘고 길게 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채훈 씨는 늦게 합류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뭐 이런 앨범 작업을 할때 의견을 낼 기회가 별로 없었겠습니다.
3: 아, 저는 이제 반대로 편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작곡자인 아영 누나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0: 오, 그래요.
3: 이제
0: 그래서.
3: 최대한 원곡자니까 누나가. 그래서 누나의 의도를 따르려 하고 이제 저의 의도도 담고 싶은 게 있고 하면 잘 말씀드리고 계속 대립보다는 서로 의견을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진행해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영 씨 어때요? 우리 그 채훈 씨좀 평소 같이 밴드 활동하면서 멤버 구성 내에서 좀 분위기 메이커인가요? 아니면 약간 반한 기질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1: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0: 아, 분위기 메이커예요?
1: 너무너무 귀여워요.
0: 아, 그래요?
1: 댄스도 그냥 하루 종일 흥이 나면 그냥 춤을 추고.
0: 자, 정규 1집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어땠어요? 앨범 발표하고 느낌이?
1: 생각보다 막, 와, 냈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0: 깜짝 놀랐네. 난, 우리와 같아요. 이러려고 했는데. 앨범 내고, 뭐, 주위에 뭐,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1: 엄청 알리고, 또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0: 그래요. 저희도 싱어 천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집이죠. 2집 발표하고는 저희는 LP니까, LP를 들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신촌에 가면은 그 LP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좀 한번 틀어달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저거 우리거든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1: 저희도 제가 일을 하는 곳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제 제가 아닌 것처럼 있습니다.
0: 잘했네요. 이 자켓이 아주 상큼하고 눈에 보여요. 이게 전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림은?
1: 그림도 제가 그렸습니다.
2: 아영이가 다 그렸어요.
3: 맞습니다.
0: 진짜.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지분이 몇 퍼센트예요? 이파람 밴드에서. 아영 씨 지분은?
1: 저는 이제 함께하는 친구들이 말해주는 대로 생각하겠습니다.
0: 같이 나눠요? 어떻게 해요? 몇 인조라 그랬죠?
3: 네, 3인조인데요.
0: 3인조 밴드야.
3: 3인조.
0: 그러면 일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나눌 생각인가요?
3: 이제 누나가 한 10인분씩 하시고 저랑 윤수영 이제 마이너스 5인분씩 하면 네,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큰일이에요.
0: 자, 컨셉이 있습니다. 예, 앨범에 대한 컨셉을 아영 씨가 그렸다고 하니까 동화책을 보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컨셉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1: 정말 방금 봐주신 대로 동화책을 모티브로 한 앨범이에요. 네. 뭔가 정말 이 나이에 벌써 우리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지만 뭔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는 데까지의 순간들을 뭔가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곡 중에 난 이런 이 곡이 우리 앨범에서 타이틀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정해주신 곡이 있어요?
1: 저희의 타이틀은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0: 뭐예요?
1: 더블 타이틀인데요. 네. 나무는 숲을 벗어나기로 했다라는 그리고. 앨범과 동명의 곡 그리고 나는 늘 두 걸음 뒤에라는 발라드 곡이 있습니다.
0: 오늘 PD님 오늘 저기 앨범 듣나요? 마지막 곡으로 듣나요? 안 들어요? 아, 하나만 들읍시다.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아, 안 된대요. 자, 그럼 라이브를 듣겠습니다. 이파란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을 줄이고 음악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시작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아영 씨가 하나요?
1: 네, 이 곡도 제가 시작합니다. 네,
0: 기타 놓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이어서 메들리라고 하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튜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하려고 그랬죠. 자, 튜닝을 하는 동안 BG 한번 깔아주세요. 피아노로. 아, 그래. 멋있게. 피아노 언제부터 쳤어요?
3: 6살 때부터 쳤어요.
0: 천재시네요. 분위기상 앞으로 이제 라이브 때 튜닝 한번 이렇게 BG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을까요?
1: 네, 듣겠습니다.
0: 음악 살짝 페이드아웃 되고 박수로 이파람 밴드의 음악 듣겠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1: 1, 2, 1, 2, 3, 4.

0: 이 파란 밴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분위기 좋은데요? 이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바로 다음 곡 한번 또 들려주십시오. 이 파란 밴드의 이 파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저희의 주제가도 같은 곡입니다.
0: 네, 그래요. 오, 그럼 박수 또 뭐 박수 치고 뛰었나? 뭐 세 분 아주 신났는데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2: 네.
0: 근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유기님께서 이대로 지금 이 모습으로 45년 계속 함께 하시기를요. 너무 좋고 편안해지네요 하셨으니까 응원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0: 이파란 밴드의 이파란, 네, 들어봤습니다. 6647님께서 조금 전 노래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궁금해서 유튜브 틀었는데 왜 꽃이 피었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몰랑몰랑 폈어요. 아, 그리고 이번 곡은 내 스타일이네요. 노래가 좋아요 하셨고요.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사철이 다른 목멱산의 모습을 닮았는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채로운 노래를 선보이시라. 다 노래가 음악이 다채롭다 말씀하신 거고요. 앱과 톡사님께서 아, 오늘은 곡들이 다 감성 충만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1: 재밌습니다.
0: 어, 그래요.
2: 너무 좋습니다.
0: 좋아요. 아, 아양 씨는 어땠어요?
3: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0: 어, 원래 밴드가 5인조로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3명이고, 우리 윤수 씨가 그 베이스 겸 뭐 퍼커션 겸 리드 기타 다 하시는데, 3명이서 하게 된, 다른 멤버들은 같이 합류 안 하고 이렇게 3명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0: 공연 많이 하나요?
3: 공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공연할 네. 때는 어떻게 해요? 세 분이서만 하세요?
3: 어, 이렇게 포크곡 위주로 할 때는 3명에서도 하는데 또 저희의 구원 투수들이 있어서 세션으로도 함께
0: 그때 함께 했던 밴드 멤버들은 지금은 다른 일 하시고?
3: 네, 다 다른 곳으로 떠졌습니다. 어.
0: 아영 씨는 연기 전공이었잖아요.
3: 맞습니다.
0: 지금도 연기가 전공인가요? 아니면은?
3: 아, 저희는 사실 전부 다 대학교를 진학하진 않았고요.
0: 잘했네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로 했군요.
3: 그렇습니다.
0: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김윤아 씨가 있는 밴드가 뭐죠? 피디님.
3: 자우림
0: 밴드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같이 방송을 할 때 제가 앉아있고 제 앞에 자우림 밴드의 애기들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자우림 같을 것 같아요.
2: 와, 영광입니다.
0: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상 한번. 아영 씨부터.
3: 어, 정말 함디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어,
0: 저도 영광이에요.
3: 정말 밴드하게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랬군요. 윤수 씨 기타 솔로 너무 좋았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지금.
0: 우리 막내는 어땠어요, 재훈 씨?
4: 네, 재훈 씨. 이제 한준 선생님 앞에서 네. 연주할 수 있어서 예? 이 파란 음악 들려줄 수 있어서 아, 너무 영광이었고요.
0: 그래요. 그 많은 음악 중에 마지막 음악을 신고촌 가시나무 준비해 주셨다고요?
3: 맞습니다.
0: 아,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 우리 이 파란 밴드가 준비한 가시나무를 마지막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전 오늘 너무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뵈서 너무 좋았고요. 새롭게 또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타 함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가시나무 청해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였었던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성 맞춤휴게소 부근은 약 10분 전부터 1차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시간 가까이 통제였었기 때문에 뒤로 안진터널을 지나면서부터 7km 구간 서있다시피한 정체고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웅진대교 부근 2차로와 이후로 정안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2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차량 적어서 일대로 서행하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 강천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뉴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과 함께 제재 재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SNS를 통해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태운 상선을 표적 삼아 공격한 데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이날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 정부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미 무역대표부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 내용과 재고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현지 시간 7일 전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약 58조 6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지난 3월 379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수출은 컴퓨터 주변 기기가 249.4%, 반도체가 167.7%, 석유 제품이 49.1%, 화공품이 11%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62.9% 급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왔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15명을 징계했지만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0: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라이더 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5.4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아유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배워보고 싶은 레저 스포츠 취미 중에 볼링이 있습니다. 볼링.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또 혼자서도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스포츠인데다가 또 볼링공이 대굴대굴, 물론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진 않지만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동안의 그 긴장감, 그리고 묵직한 볼링공이 팡 하고 부딪혀갖고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 핀들을 보는 짜릿함, 이거 재밌습니다. 하지만 볼링의 진정한 매력은 남은 스플릿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흔히 얘기하죠. 한 방에 끝내는 스트라이크보다 다 해내지 못하고 막혔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스퀘어 처리를, 마무리를 멋지게 해냈을 때의 그 희열, 요것도 요거 짜릿함이 배가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한 방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가다가 막혀도 한 번 더, 그게 인생일 겁니다.

0: 7월 8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암행언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현안을 직접 구청장으로부터 들어보는 서울 25 직터뷰 순서가 마련됩니다. 오늘은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 예, 또 강북구에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댓글로 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맨 추천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비도 주룩주룩 오다 그쳤다 또 오다 하는데 점심 네. 대화 메뉴, 첫 메뉴가 뭡니까?
1: 네, 오늘의 첫 메뉴는 오늘이 배재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0: 아, 5.18 조롱 응원으로 논란이 된 배재고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오늘이 그럼 재심 청구 기한이 되는 거군요.
1: 네, 오늘까지 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그러니까 5.18 기념일 당일에 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지난주에 배재고가 이 광주제일고와의 이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이 표현을 응원으로 사용했다가 대한야구 스포트볼 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야구 선수를 목표로 훈련해왔던 배재고 선수들로서는 이 선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중징계였는데요. 대한야구스포트볼협회는 이 징계에 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바로 오늘까지로 설정한 네. 상태입니다.
0: 뭐 재심을 당연히 청구를 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그래도 다들 그냥 비난 일색이었는데 배재고에게 조금 이게 희망을 보여주는 어떻게 어찌 보면 좀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싶은 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요.
1: 네. 이 광주일고가 천군만마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사실 배재고는 이 징계에 이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던 상태였습니다.
0: 예.
1: 그런데 광주일고가 먼저 나서서 이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 등을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0: 예.
1: 이규현 이 광주일고 교장이 두 학교 간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서 배재고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호소했고요. 광주일고의 총동창회도 입장문을 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배재고가 명예를 회복하고 품격을 단단히 다지기를 응원한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그렇죠. 뭐 광주일고 학생들도 그렇고 동창회도 학교 교육을 갖다 잘 되게 하려고 모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어디 학생들이건 간에 학생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1: 네네.
0: 근데, 야, 이 5.18 폄훼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극우적인 어떤 밈들의 번짐, 이런 것들, 뭐 경종을 울리긴 울려야겠고, 이게 고민인 거죠.
1: 네, 어쨌든 그 응원 구호,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교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드러낸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사례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제 이 배재고 응원 논란 이후에 전국의 교사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0: 네.
1: 교사들 가운데 90% 가까이가 최근 1년 사이에 그것도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역사 왜곡이나 혐오, 조롱 표현을 접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실 내에 그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 모욕과 조롱이 만연하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에서도 이 배재고에 대한 선처는 호소하는 동시에
0: 예.
1: 5.18 가치를 폄훼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광주 시내 한복판에 그 5.18 사적지가 있는데 여기에
0: 그렇죠.
1: 이 표지판에 군화를 걸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0: 군화를?
1: 네. 이 용의자 지금 여전히 추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 5.18에 대한 허위 폄훼 글을 작성한 20대 A씨가 최근에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네.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0: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니까 학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들의 삶이 여기서 그냥 끝나거나 막혀버리는 그런 징계보다는 학생들은 풀어주고 오히려 그 윗사람들이 책임을 좀 엄하게
1: 네네.
0: 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제 학교가 조심스러워 하겠죠.
1: 네, 어쨌든 뭐 두 학교의 뭐 사과 그리고 이 사과를 받아주는 자세 네, 참 많은
0: 뭐 참
1: 네,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0: 사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이 주제로 예, 세미나 발제가 있어서
1: 네,
0: 요새 이제 독일하고 영국, 미국 뭐 사례들을 갖다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다 똑같아요, 고민들이.
1: 선배님께는 네. 뭐 점심 메뉴가 아니라
0: 지금 굉장히 큰
1: 머릿속이
0: 복잡합니다.
1: 네.
0: 제일 문제는 정상화.
1: 네.
0: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감히 못하던 짓을 이제는 슬쩍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군화를 5.18 상징물에 걸어놓는다든가.
1: 맞습니다.
0: 또는 교실에서 애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들거나 운동장에서 크게 못했는데 이제는 크게 할 수 있다거나 이게 정상화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극우 현상이.
1: 맞습니다.
0: 또 하나는 주류화라고 하는 건데 이걸 또 야당이 받아가지고 또 어떨 때 막 응원해주고 또 어떤 또 국회의원은 또 갑자기 여기에다 화환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류화 이 극우라고 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을 사회의 어떤 주류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막 그것도 사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16일 날 발표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 요새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아침에도 두 건인가 기사를 막 읽다 왔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영장 청구됐어요.
1: 네. 특검이 어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 네.
1: 김태효 전 1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김태효 전 1차장의 지시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 12.3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거나 네. 국회가 뭐 탄핵소추 뭐 예산 삭감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0: 네.
1: 김태효 전 1차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로 꼽혀왔는데 계엄 당일에는 언론인과 저녁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엄 이후 2024년 12월 12일 약 25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세 차례나 바꾼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또 계엄을 목적으로 북한에 날린 무인기와 관련된 작전에도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이 북파공작원 훈련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영장까지 바로 이제 청구가 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 재판도 생중계된다고요?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최종 사법 판단, 그 첫 번째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0: 예.
1: 대법원에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 대법원은 이 재판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네. 상고심을 생중계?
1: 그렇습니다. 이게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이 소부의 선거 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0: 예.
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격권, 명예 등을 언급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와 관련된 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예. 2심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0: 예. 대개는 법률심이고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 뭐 이런 데 아니면은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오호 생중계까지 갔습니다. 와.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후보도 영장이 청구됐어요?
1: 네. 지난 4월 이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의한 씨는 네. 이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중 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0: 그렇죠. 네.
1: 누군가가 차량에서 이 정의한 후보를 향해 음료수를 던졌고 이를 피하려던 정의한 후보가 넘어져서 이 목에 깁스까지 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갔는데요.
0: 네.
1: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음료를 던진 사람이 정의한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0: 아하.
1: 두 사람의 통화 정황도
0: 통화도 있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수사 결과 나왔는데 경찰은 이 정의한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오던 중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정의한 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 지금껏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정의한 후보의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0: 이건 업무 방해일 수도 있고 선거 기간 중에 자기에게 시선을 갖다가 모이게 하려고 짜고 했다 그러면은 선거법도 문제가 되겠고
1: 네네 예.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0: 봐야 되겠군요. 하, 이런 또 선거 운동이 또 신박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요새 축구협회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로 따라 나가고 있다. 이 소식이 있어요.
1: 네, 이 월드컵 경기력 논란. 그에 앞서서 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으로 좀 국민적 공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예.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대표팀과 귀국한 지 하루 만에 LA로 떠난 바가 있고 또 월드컵 현지 행정을 총괄한 박항서 지원단장은 예정된 부임지인 태국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이사는 어제 돌연 이 캄보디아의 나가 FC. 캄보디아로 나가가 아니라 팀 이름이 나가 FC입니다.
0: 나가 FC. 네. 예.
1: 나가 FC의 기술이사직을 맡아서 이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0: 아니 월드컵 전에 이렇게 전 세계를 갖다 열심히 돌면서 기술 정보를 갖다 수집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끝나자마자 다 도망치듯이 나갔다 이거네요.
1: 네.
0: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어서 이 해외 행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을 목표로 이른바 축구협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중이긴 한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청문회는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이 문체위에서 첫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마 간사 선임과 함께 이 청문회 개최 안건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근데 뭐 얘기할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청문회를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이게?
1: 그래서 이제 국회가 청문회 날짜를 22일,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시간이 좀 있는데 네. 충분한 시간을 잡고 이 청문회 날짜를 특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홍명보 감독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오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뭐 기다릴 테니까 와서 얘기하라라는 건데요.
0: 예.
1: 마침 어제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홍명보 전 감독도 자신의 측근에게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월드컵 성적에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이 끝까지 선수들을 지키는 것 또한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나가서 다 말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고 또 홍명보 감독까지 오게 되면 예. 뭐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럴 거면 멕시코 현지와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성실히 했으면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점심 대화맨 추천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7월 8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충남 천안, 공주 등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지금까지 내린 거에서 다시 80 내지 150mm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돌풍, 천둥, 번개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충남, 천안, 공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언론사를 감찰하고 날카롭게 비평하는 코너 이름하여 암행언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장기웅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장기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축구 얘기했습니다.
1: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0: 32강 진출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민들을 허탈해 하기도 하고, 네. 분노도 끌어오르고 이걸 누구한테 확 책임을 지워야 되는가 매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데, 요즘 분위기, 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축구 월드컵 진출 좌절 이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축구 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좀 많이 넘은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국민이자 K리그와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 실망감이 정말 큰데요. 예. 하지만 오늘 이 암행언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좀 따로 있습니다. 이 바로 제도권 언론들이 이 대중의 분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그렇죠. 축구가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워서 졌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축구협회나 또는 축구계가 이런 것들을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잘 비판하고 비평하면 좋은데, 이걸 넘어서는 그냥 좀 흥분된 기사들이 있다는 뜻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유튜브나 이 SNS를 보면 홍명보 전 감독을 조롱하고 있는 AI 합성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들이 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 이 AI 밈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암행언사에서는 이른바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AI 딥페이크 조롱 보도들의 실태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0: AI 딥페이크 조롱 밈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또 언론들이 또 뭐 재미나다고 마구 써댄다. 그럼 좀 소개를 하나씩 좀 해 주시죠.
1: 네, 일단 먼저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네. 홍명보 뒤통수 가격하는 옌스 AI 영상 1200만 뷰 터졌다라는 제목으로 7월 1일에 게시된 보도입니다.
0: 예. 홍명보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옌스. 네. 그럴 리가 없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오! 네, AI 그렇죠. 영상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자극적이네요. 그럼 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네, 이 한국 국가대표팀 소속인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AI 합성 영상이 유튜브에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고도 있는데요. 속이 시원하다, 뭐 이게 바로 AI의 순기능이지, 이런 댓글들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그대로 갔다가 뭐 네. 이런 게 유튜브에서 인기 끌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근데 이거 갔다가 저희가 그냥 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언론 보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데 그럼?
1: 그렇죠. 사실 보도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한 보도인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극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이라면 이 영상이 사실 기술적으로 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타인의 얼굴을 이렇게 무단으로 합성을 해서 폭행 장면을 만드는 게 윤리적으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에는 딥페이크 윤리에 대한 고민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영상이 1200만 뷰라는 숫자를 찍었다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
0: 예, 어제도 방송 뉴스를 가족들하고 같이 보다가 가족들의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카메라가 달려가서 저렇게 찍어갖고 할 내용이야? 저럴 맞아요. 필요가 있어? 뭐 이런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그런 얘기군요. 결국 유튜브 조회수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클릭수도 조금 올려보려고 하는 몸부림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최소한의 게이트키핑 같은 건 있어야 될 텐데요.
1: 맞습니다. 이 언론이 유튜브의 하부 조직으로 사실 전락한 꼴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조직. 없는데요. 예. 이 조회수가 높으면 그게 뭐든 뉴스가 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0: 아무튼 유튜브가 무슨 언론이라고 하는 게 흔히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통상의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유튜브만 뺏겨 쓰는 것을 우리가 그럼 또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건 참. 그러면 그 다음 건 또 뭡니까? 이 비슷합니까?
1: 네, 비슷하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네. 이 홍명보 뒤통수 때리며 질문했다 AI가 만든 손흥민 메시의 사이다 영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0: 오, 되게 어렵네. 사이다 네. 영상이라고 그러면 시원하다라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통쾌하다. 스스로 언론이 일단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이 보도도 내용은 사실 앞에 소개해드린 보도랑 비슷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 사이다라는 제목을 달아두면서 언론이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조롱과 폭력의 정당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서 그래, 이건 때려도 된다, 되는 상황이다. 뭐 이건 조롱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고 있는 거죠.
0: 그럼요. 내용을 보니까 나 교체시켜줘라고 선수가 감독한테 요구하니까 네. 홍 감독이 너 아무개 대학 나왔냐라고 되묻는 네. 질문.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제 조롱하고 싶은 거나 풍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1: 네, 네. 네.
0: 학력과 관련된 어떤 뭐 편중이나 차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은근히 내비치는 건데 사이다 영상. 하, 참. 근데 기사에서 실제로 이랬으면 영웅이 됐을 것 이렇게 댓글을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쳤다 또 조롱하거나 뭐 이런 건데 또 이걸 영웅적 행위라고 뭐 속시원한 영웅적 행위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참 고민이네요.
1: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위험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폭력이라는 걸 굉장히 지금 낭만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난 2화에서도 그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폐해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론이 검증 없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댓글들을 잘하면 이 자체로도 사실 하나의 여론 조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예. 그 크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0: 앞순서에서 이제 광주일고와 배재고등학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언론들이 이런 걸 갖다 여기저기 잔뜩 깔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극우의 어떤
1: 온상처럼
0: 토양이 되는 겁니다. 예. 조그마한 하나라도 반드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줘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아 이거 뭐 우리도 클릭스나 올리지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합성 영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주거나 잘못했다고 이런 뭐 좀 건강한 보도는 없습니까?
1: 다행히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0: 그래, 예.
1: 이 세계일보에서 낸 기사인데요. 홍명호 뒤통수부터

0: 고대 호날두까지 조롱을 권하는 AI 사회라는 제목으로 7월 3일에 보도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 기존의 패러디와 이 AI를 통한 이런 조롱이 어떻다 이게 뭐 기존 거와는 어떻게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까?
0: 네, 인터뷰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패러디는 방송심의나 제작 여건상 일정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생성형 AI로 만들고 있는 패러디들은 이용자가 상상하는 장면을 거의 실제와 가깝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의 효과가 훨씬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대리만족이 커진다는 거 뒤집어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저지르는 사람은 죄의식이 쑥 줄어들고 그쵸. 왜냐하면은 뭐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네.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썼을 뿐인데 뭐 사실이잖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있다고 썼지 뭐 이런 게 자기의 죄책감을 살짝 줄이는데 대신 당사자가 느끼는 모멸감이나 트라우마는 더 클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예.
0: 이 보도도 사실 그 지점을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는 사람에게는 사이다일지 몰라도 영상 속 당사자에게는 기존 풍자보다는 훨씬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상처가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반복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1: 꼭 유명인들만 겪게 되는 일은 아니겠죠.
0: 네,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유명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인의 경우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4의 일반인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AI 영상이 있는데 이게 792만 뷰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1: 조작된 영상이군요.
0: 예, 네, AI로 만든. 네. 예, 어쨌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단지 이것이 재미있다, 영상이 재미있다라는 이유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에 의해서 이 영상들이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사실 현상을 중계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0: 네.
1: 그 분노를 언론이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예. 조롱 문화를 증폭시킨 언론 보도도 봤고 그 이면의 위험성을 비판한 보도도 봤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속이 시원하다만 갖고 될 게 아니라
0: 네.
1: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큰 맥락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앞으로도 민원연은 계속해서 이런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좀 해치는 도구로 안 쓰이도록 예.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0: 네.
1: 장중 시장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개인적인 얘기들로 네. 고마움을 표할 얘기들도 상당히 여러 개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당선 축하부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출마 처음이시죠?
1: 예, 선거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죠.
0: 아이고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두 달 반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정치인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0: 예. 근데 기자 생활 하다 보면은 예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강북 쪽으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1: 네.
0: 밤마다 경찰서와 병원을 다 도는 것이 기자가 당직할 때의 임무인데 강북은 안 가게 되고 갑자기 강북에 있는 경찰서에 드나들면 네. 형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오셨냐고. 그런데 사실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라는 곳이 뭐 세가 약하다, 돈이 좀 없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도 별로 없고 뭐 거기에 뭐가 있지? 되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강북구 살림살이 진짜 들여다보시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까?
1: 강북구가 사실 이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예. 거의 뭐 그 노원구나 이런 데나 비슷하게 좀 하위권입니다.
0: 예.
1: 그 좀 특별하게 그 뭐 회사라든가 이제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강북구 자체가 절반이 산이고.
0: 절반이 산.
1: 예. 예. 그리고 아파트가 30%밖에 안 됩니다.
0: 아파트가
1: 예, 서울 전체가 70%인데 예. 강북은

0: 30%니까 와. 재산세도 좀 덜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는
1: 거죠. 자, 참 어려운 얘기군요. 그래서 그랬는가 처음 결제하신 게 뭔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강북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기본계획 이거부터 결제하셨다고 네,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원래 강북구가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인구가 한 10만 정도가 10년 동안 줄었어요.
1: 예.
0: 그리고 계속 이제 경제 그 GRDP가 내려가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인구가 줄으니까 GRDP 내려가는데 이거를 좀 반전시켜야 되겠다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걸 위해 여러 가지 뭐 교통이나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지역 경제가 좀 살아야 되니까 지역정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해가지고 그거를 제 1호 결제로 하고 이제 전통시장 골목상권 뭐 특화산업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성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의 그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1: 지금 얘기한 GRDP 그러니까 강북구 자체의 경제적 매출 자체가 적은 거죠.
0: 그렇죠.
1: 매출을 일단 키워야 뭐 거기서 뭐가 나올 테니까.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회사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1: 예.
0: 좀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적으셔서 예.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1: 하, 그러고 보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는 뭐 번동, 수유동 뭐 이런 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북구 하면 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곳이긴 한데.
0: 이름이 강북구라는 게 약간 대명사처럼 돼 있어서.
1: 아, 그러니까 강북 전체를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그러다 보니까 구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아, 예.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히 오래 활동하고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까? 한 십몇 년 되신 네, 것 같은데?
0: 16년 살았습니다.
1: 예.
0: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어저께도 어디 모임에 갔더니 16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1: 부인께서는 거기서도 시민운동 하시면서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요?
0: 예, 배우자는 한 35년 넘게 일했습니다.
1: 예. 강북 토백이시군요. 뭐. 예.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산 있고 기억으로는 우이천이 또 있고
0: 예,
1: 뭐
0: 예.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고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0: 네, 원래는 90년에 고도 제한이 설정돼가지고
1: 예.
0: 5층 이상을 못 짓게 됐었습니다.
1: 5층 이상을 못 지어요?
0: 북한산 주변에.
1: 예, 북한산 주변.
0: 물론 이제 전철령으로 내려오면 좀 달라지는데, 근데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1: 예.
0: 지금 이제 한 45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1: 예.
0: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아파트가 적다 그랬잖아요.
1: 예.
0: 당연히 아파트 못 짓죠. 5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저, 고도제한이 좀 풀려가지고,
1: 예.
0: 이제 좀, 뭐랄까, 좀, 이 재개발을 하자, 뭐 이런 게 많아져서, 그 도시정비 이게 수요가 많아지고 해서, 한 135군데 정도, 지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예. 본래 이제, 그, 총장님을 이제 늘 이름을 접할 때는, 제일 고마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기자들은 맨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구청, 군청, 경찰서의 예산부터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0: 네네.
1: 예산서를 보고 흘러가는 흐름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뭐 회사에서도 선배도 모르니까 후배한테 못 가르쳐주는 거고 저도 생방이 목말로 할 때 이제 나중에 그때
0: 나라 살림 연구소.
1: 밑빠진 독.
0: 예.
1: 예. 나라 살림을 갖다 허투루 쓰는 모든 공무원들의 행태나 지자체의 행태를 다 잡아내시고 할 때 그걸 읽으면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자, 구청장으로서 예산을 갖다 꼼꼼히 따져는 보셨지만 돈 버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셔야 되고, 사실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이걸 재배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아,
0: 그럼요. 그
1: 예.
0: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쥐어 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공무원들 복리 후생비도 올릴 거예요.
1: 예.
0: 중요한 건, 일을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1: 아, 예, 예.
0: 예산은 도구잖아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잘 쓰게 할 거냐 거기에 고민을 좀 집중하도록 할 거고요. 물론 예산 가져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낭비라고 하는 건 그 예산을 좀 뭐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곳에 쓰는 게 낭비지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낭비란 말 잘 안 쓰고요. 혈세란 말도 안 씁니다. 뭐
1: 예.
0: 피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혈세,
0: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자원이지.
1: 아, 자원. 예. 네.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아껴서 네. 모은 우리의 자원.
0: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첫 번째 이거 저희 1호 결제 말고 제가 이제 강북의 변화 100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100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임 구청장님 슬로건을 안 바꿨어요. 전임 구청장님 슬로건이 내 삶에 힘을 주는 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안 바꾸고 왜냐면 보통 단체장 바뀌면 그 나는 나다 그래가지고
1: 그렇죠 옛날 때고 다 지우고
0: 뭐 종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팻말 다 바꾸고 그러는데
1: 예.
0: 그거 안 바꾸는 것만 해도 십몇억의 돈이 절약이
1: 그렇죠.
0: 됩니다.

0: 로고 하나 바꾸고 글씨체만 바꿔도 다 바꿔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1: 그 돈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
0: 아, 예.
1: 그런 식으로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강북이라고 하는 곳이 느낌상 외지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나쁘니까 자꾸 문제가 제시되고. 그 벌써 어떻게 교통축을 확보를 해서 서울 도심으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인데, 동부선 건설이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 예, 사실은 이제 원래 지역에서 지역 직주근접, 직장과 주택이 비슷한 곳에 있어서 살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교통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첫 전철을 많이 타봤습니다. 제가.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0: 저랑 같으시군요.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1: 예,
0: 없으십니까?
1: 뭐 시험 본 적도
0: 야,
1: 없고요.
0: 또 동지를 만나니 반가워요.
1: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첫 전철 5시 37분 차를 많이 탔는데 그때 보면 그 타신 분들이 어디서 많이 갈아타냐면 충무로에서 갈아탑니다.
0: 충무로에서 예,
1: 3호선을.
0: 3호선.
1: 그렇다고 이제 강남 가시는 거예요. 강남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동부선이라고 해서 쭉 전철이 강남까지 이어지는
0: 예.
1: 그거를 저희가 구상을 했고 원래 정원호 구청장이 시장 후보일
0: 예.
1: 때그 공약으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슬쩍 고려하는 것처럼 공약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다시 지금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재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경제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 제 임기 동안은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강북에서 쭉 4호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충무로에서 다들 3호선을 타고
1: 네.
0: 강남으로 가시는
1: 그
0: 분들이
1: 새벽 첫
0: 많다.
1: 차가.
0: 아, 일하러.
1: 노회찬 저 예전에 의원이
0: 그 버스.
1: 641 버스 얘기하는 것처럼
0: 예.
1: 첫 전철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막 미어 터집니다.
0: 예. 그래서 뭔가 지역의 활기도 불어넣어야 되고 지역분들의 복리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환영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1등구로 만들어주세요. 1등구. 예.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원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일들 어떤 것들 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지역 경제 살리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1: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0: 예.
1: 기본 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강북구에는 시장이 22개 정도 있는데
0: 예.
1: 그중에는 꽤 하루에 막 2만 명 오고 하는 그런 시장들도
0: 아,
1: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저는 가보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을 더잘 되게 하기 위한 로컬 브랜드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요. 특히 또 강북에는 봉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0: 봉제가 아직도 거기
1: 예.
0: 많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동대문이나 이쪽에
0: 예.
1: 이제 뭐랄까 만들어주는 그런
0: 그렇죠.
1: 건데 이제 성북구에서 더먼 이제 강북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좀 뭐랄까 저인 이렇게 좀 뭐냐 박리
0: 예.
1: 그런 상태로 하시는데 그걸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0: 예.
1: 패션 저 무슨 관련한 센터도 만들고 막 그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뭐 주문받았고 열심히 만들긴 하시는데 그걸로는 뭐 수익 자체가 안날수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아예 높이시려고 하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래서 이제 그분들 교육도 시켜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게
0: 예.
1: 그런 저 것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0: 네. 구민들은 이제 아마 어떤 것들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까라고 이제 여쭤보신 결과이겠습니다만은 체육 복합시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병원이 좀 뭔가요? 의료 인프라를 좀더 키워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 체육 이런 것들은 이 강북구가 조금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주민들한테 뭐랄까 자존감 뭐
0: 예.
1: 내지는 편리함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번에는 제가 재정 전문가니까
0: 예.
1: 재정을 좀 활용해서 그걸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소한 1등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의 중간 정도는 좀 만들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도봉구나 이제 노원구나 성북구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첫 발을 좀 디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그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냐 아까 뭐였죠? 저기 체육시설 말고
0: 아,
1: 그다음
0: 저, 의료 인프라.
1: 의료인프라는 당연히 이제 종합병원이 좀 없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 병원이 원래
0: 아, 어린이
1: 어린이
0: 병원.
1: 병원이 박원순 시장 때
0: 예.
1: 공약으로 해서 주민

0: 설명회까지 끝난 어린이병원이 있었어요. 어린이병원 있어야 또 신혼부부들이 이사 오고 예, 예, 예.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저 만들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손주 돌보다 보니까요. 예. 믿을 만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소아과 찾는 게 정말 예. 힘들더라고요.
0: 지금 서울대 정도에만 서울대 정도 어린이 안과 뭐 어린이 내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늘 중앙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자문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해오신 걸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그런 일들. 그래도 지역에서 항상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재건축 도시 개발 문제 뭐 행정 쪽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게 이제 자원 마련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는 것 이런 게 문제겠죠.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대충 강북구 뉴스 뭐가 있는 쓱 봤더니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응시료를 갖다 청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최대 준다고
0: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층이 좀 많이 저이 오게 하고 예. 청년층이 좀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조직 진단회 개편을 하면 청년과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1: 아.
0: 그 외국에는 뭐 지금 중앙정부도 청년부를 검토하고 예, 있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 뭐 그 원래 그래야 하니까 가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읽어주면 NNNJJ를 쓰셨는데 강북구 자랑 좀 팍팍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 그렇죠. 북한산 우이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멋진 생태계가 잘 돼 있는 예. 그런 강북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저희가 23제곱킬로미터 면적인데 예. 절반이 북한산이 있고 오폐산이라고 또 조그만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곳에 예.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산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적인 지역이 강북구죠. 물론 딴 데도 다 있지만
1: 네네.
0: 그래서 저희 강북구 하면 북한산, 북한산을 강북구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태가 당연히 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북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이령 고개라고 있거든요.
1: 예, 우이령 고개. 예,
0: 거기서 저 장흥으로 넘어가는 예. 그게 옛날에 이제 군사 그 통제 지역에서 못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국립천문대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1: 예.
0: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그런 어떤 생태라고 하는 부분을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아파트가 적다. 이제 그런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공동체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성곤동하고 지금 많이 돌아다녀 보면 그 뭐랄까 좀 지역마다
1: 예, 예.
0: 많은 모임과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경찰서 잘 안 가셨다고 한 게
1: 예, 예.
0: 사건이 크게 많지
1: 않아요. 없습니까? 아,
0: 딴 데처럼 그렇죠. 예, 예. 뭐 막 갈등이
1: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갔겠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0: 그런 게 장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을 다 살려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1: 자, 젊은 미래 세대 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 막 결혼하신 분들 강북구를 주목해 주십시오. 야 거기 자 살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도 만드신다고 하고 동부선도 꼭 만드신다고 하고 또 강북구가 워낙 산과 물 좋고 예. 편의적인 인프라들만 조금 발전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찾을 것 같네요.
0: 다만 이제 조금 집들이 노후한 집들이 많아서.
1: 예.
0: 주거 정비를 가장 사람들이 원해요. 그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조직을 아예 네. 이제 지금 현재 조직보다 거의 뭐 배 정도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왕 할 거면
1: 예.
0: 빨리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신 문제 뭐냐면 기존의 원주민들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높여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게 정비사업 신속추진사업단을 네. 만드신다는 게 그거군요. 네,
0: 그렇습니다. 신속추진단.
1: 신속추진사업단입니다.
0: 네, 네.
1: 예. 근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사실 선거 끝나서 당선됐으면 좀 쉬셔도 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
0: 네.
1: 선거 유세 때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하철역에 맨날 나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0: 뭐 매일은 아니고요.
1: 아, 예.
0: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1: 일주일 서너 번.
0: 예.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가서 이제 지하철에서 인사하고 이제 혹시나 뭐 민원이나
1: 예.
0: 뭐 이렇게 있으면 그 들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최근 청사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0: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하고 얘기를 또 잘 해야 되고
1: 네.
0: 예. 교통 인프라의 확충 같은 건 국토개발 쪽이니까 정부 본 부처하고도 얘기를 잘 해야 되고 국가 계획에 반영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1: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거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어서 많이 난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세훈 시장님이랑 저희가 무슨 이념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0: 예?
1: 이제 주민들의 어떤 필요
0: 예, 예.
1: 뭐 이런 저 이런 것들은 함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협의를 좀 잘 해나갈 생각이고요.
0: 예.
1: 특히 이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저 민주당 의원들과 또 이제 많이 좀 보조를 맞춰서 그 저희 원하는 부분들 많이 좀 이뤄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아이고 참 그러면 이제 계획가들은 쭉 들어보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좀 간다면 막상 가서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제 근무를 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들이 그래도 얘기 못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미리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1: 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예.
1: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전혀 다른 어떤 기존의 분들하고 다른 어떤 예.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데요. 생각보다 이 저 강북구의 재정이 그 원래 구청이 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주 뭐 지금 1조 정도 되는데 이 저희가 제가 이제 바꾸고 쓸 수 있는 게 한 1000억 정도?
0: 그 정도.
1: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
0: 예.
1: 차근차근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 그 일단 안심하고 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더 장려하고 뭐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제가 막 핸드폰 번호 제 핸드폰 번호가 010-9985-9159입니다.
0: 9985-9159.
1: 9159. 예,
0: 예. 예.
1: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9935-9159입니다.
0: 9935.
1: 네, 9935-9159.
0: 9159.
1: 네.
0: 9935-9159.
1: 네. 9935-9159로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저희가 근무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왜 제가 왜 이 말을 듣습니다냐면 네. 소통에 목말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플보다 악플이 낫잖아요.
0: 아, 그렇죠. 뭔가 네. 의견이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1: 뭐 된다 안 된다 뭐 네. 내지는 좀 기다려라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뭐 그냥 답이 없으면 이제 화가 나시죠. 그래서 최소한 그것만은 얻게 하겠다.
0: 예.
1: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하루에 뭐 아직 몇 건 안 되지만 이제 오고 계세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전화도 드리고
0: 예.
1: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예. 일단
1: 그런 걸 해달라는
0: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했는데 이게 현장까지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도 네. 확인을 해야 되고
1: 그럼요.
0: 거기에 네. 만족도도 체크를 또 해봐야 되고
1: 예, 예.
0: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해나가시겠죠. 예.
1: 저희 그런 걸 체크하는
0: 아.
1: 저희 팀을 만들어서
0: 팀을 만들어서 오.
1: 그 팀이 이제 제가 계속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 팀들이 일단 답변을 드리고
0: 예.
1: 계속 해당 부서랑 소통하면서 그 현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그렇죠. 강북의 아파트는 적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거기에 살고 예. 더 애정을 갖고 사람 냄새 나는 강북구가 될 수 있겠다. 노인들을 위해서 요거는 꼭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십니까?
1: 네, 뭐 저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0: 예.
1: 뭐 주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돌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통합 돌봄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강북에는 참 좋은 게 그 돌봄 중에
0: 예.
1: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저희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적절히 하려는 의사분들이.
0: 어, 그래요?
1: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방문 진료 같은 것, 이런
0: 아,
1: 것들이
0: 예.
1: 특색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지금 저희가 아직은 올해 목표가 한 1000명 좀 안 되는 정도가 돌봄 목표인데
0: 예.
1: 저는 그걸 좀 훨씬 높여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좀 편하게
0: 예.
1: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노인분들이야 누가 찾아와서 진맥해주고 몸 살펴주시면 정말 좋죠.
1: 네.
0: 아, 확대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어서 기상 상황들은 계속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안전 고지가 들어왔습니다. 빗길 서행운전 안전운전 꼭 하셔야 됩니다.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 사고도 났답니다. 정체가 아주 심하다고 하니까 이 근처 지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울 25 직터뷰 정창숙 강북구청장을 모시고 예, 예산 꼼꼼하게 잘 보시고

0: 큰 계획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힘만 실어서 다들 힘을 합쳐서 멋진 강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0: 네. 변상욱 쇼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금요일 날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던 말다. 곡은 0249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폴킴의 비 전해드립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0: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로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성 맞춤휴게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2차로와 갓길에서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전면 통제였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는 7km 구간 정체인데요.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체력부터 길러라.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힘든데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해요. 숨이 차고 심장이 뛰고 온몸에 땀이 날 만큼 걷고 뛰다 보면요.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음속에 막혀있던 길도 조금은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머리를 부여잡기보다 몸부터 가볍게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생각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싸이의 챔피언 신나게 들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정보까지 가정경제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볼 텐데요.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두 분입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그 우리 최 본부장님은 반가운 거 맞으시죠? 일주일 만에 봐서.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조금 네. 더 따뜻한 인사를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아까 여는 말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체력 기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뭐 이런 체력 기르기를 위해서 평소에 뭐 좀 노력을 하시나요? 숨이 찰 정도로 뭐 뛴다든가 뭐 그런 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뛰어본 적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0: 네. 네
1: 화장실 숨이 찰 정도로 뛰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이후로는 네, 숨이 찰 정도로 뛰는 일은 잘 없는 아, 것 같습니다.
0: 그 말은 즉 최동기를 숨이 찰 정도로 뛰게 하려면 생존을 위한 본능이 들어가야 한다.
1: 그렇죠. 최소 장염 정도는 되어야 아, 된다.
0: 네.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마구 뛰신다고 합니다. 구도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2: 저는 그 아침마다 그 체육관이죠. 그 네. 헬스장에 가서 이제 러닝머신을 조금 뛰는데
0: 오.
2: 아, 이게 30대였을 때는 한 30분 정도는 뛰는 건 좀 가뿐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제 40대에게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아, 30분 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10분 뛰고 10분 걷고 이렇게 인터벌로 한 30분 정도 뛰고 있는데
0: 네.
2: 이 뛰는 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든지 아세요?
0: 내 돈 지키기.
2: 아니요. 이게. 일어나서 네. 문 앞에까지 나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2: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0: 맞아요. 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그것만 잘 버티면
0: 네.
2: 운동하고 나면 이제 체력도 올라가고 그 개운한 그 기분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니 이제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돈 얘기 네. 본론으로 가시려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내 돈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 우리 가정 경제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뭐 이런 멘트로 이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2: 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데.
0: 그게 더 힘들기는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 돈 지키기, 우리 가정경제 건강을 지키기 이것 또한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활짝 열려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꾹꾹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처럼 결제했는데 카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피싱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해킹 조직이 실제 결제 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페이지를 몰래 심어놓은 건데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를 입력하는 과정은 일반 결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짜 페이지에서는 정상 결제에 필요 없는 카드 비밀번호 전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고요. 이후에 결제 오류

안내가 뜬 뒤 진짜 결제 화면이 다시 열리고 소비자는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해 결제를 마치게 됩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앞서 입력한 카드 정보는 이미 해킹 조직에 넘어간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결제 중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만큼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IT 기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품 가격이 치솟은 영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DRAM 가격은 1년 전보다 대여섯 배 올랐고 저장 장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노트북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비용만 수십만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렇게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중고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노트북과 PC 거래량이 200% 이상 늘었고 중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새 제품 수준의 성능으로 판매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확대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 가격 부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추가 수수료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24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화면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 변경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도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처럼 직접 연관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가 조건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고요.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사전 결제 화면에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최종 결제 금액과 환불 조건, 수수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아, 왜 아래로 가지? 빰빠라밤빰빰 그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수원이라고 하네요.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비만도 질환이다. 네, 다이어트 약 똑똑하게 활용하자입니다.
0: 요즘 혹시 그 뭐 위고땡, 마운자땡 뭐 요런 아이들인가요?
1: 그렇죠. 왠지 이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보험 적용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순환계 질환 치료비를 구성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즘 정말 비만도 질환이다. 이거 그 적절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 아까 제가 뭐 잠깐 언급했던 비만 치료제들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남녀노소 여러 가지 뉴스 보시면서 뭐 그런 그 약들에 대해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내용 귀 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인데요. 결혼 전에는 간단한 식이요법이랑 간단한 운동만으로 체중 조절이 가능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체중이 확 늘고 건강검진에서도 관리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서 날씬해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3: 어머, 동순아, 너 웬일이니 웬일이야. 예전 이 굴러다니던 동순이 걔 맞니? 1년 만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왔어, 이거. 너무 이뻐졌다, 얘. 혹시 이 성형 수술이라도 한 거야?
1: 에이, 뭐 성형은 무슨.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 다이어트 열심히 했지, 뭐. 힘들게 식이요법, 뭐 운동? 그런 거 안 해도 요즘은 의학 기술이 좋아서 주사만으로 다이어트 되는 세상이더라.
2: 그래 동순아, 넌 장염 걸려야 뛰잖아.
3: 정말? 그럼 부작용은 없어? 비용은? 주사 맞을 때 안 아파? 그리고 얼마나 빠지는데? 아, 좀 얘기 좀 해줘. 좀 나도 해야 되나 이거?
2: 아,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하나. 친구 모습을 보고 나니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막상 처방 받으려니까 부작용도 걱정되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치료제 맞다가 생길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혈관 질환이 걱정돼서 순환계 주요 치료비 보험도 가입했는데요. 이런 보험이 다이어트 치료제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치료제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치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보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0: 라고 저희 청취자분께서 또 이런 그 질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이거 실제로 맞고 계신 분들 혹은 뭐 한 번쯤 맞아봤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고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 좀 편하게 살 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요즘은 진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1: 그렇죠. 뭐 약국 입구만 봐도 이런 약들이 이제 입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들을 많이 붙여놨을 정도로 정말 흔해졌죠.
0: 네.
1: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회사는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 어마어마하네요.
3: 네, 이 비만 치료제는 이 오랜 연구와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예전에 이 단순 식욕 억제제에서 벗어나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비만은 이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이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이젠 비만도 질환이다. 만성 질환. 아니다. 뭐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더라도 이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질환이라면서 왜 그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검진, 영양 수액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행위도 네,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0: 미용 목적이 크다.
3: 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네.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그럼 당뇨병 치료나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처방을 받았다면 이 치료 목적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진단서와 의무 기록 등 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 우리 청취자분처럼 건강검진에서 조금 그 이상신호 좀 이 의사 선생님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고민하면서 그 단계에서부터 보험부터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들은 대표적인 이제 위험 요인이 바로 비만이죠. 네, 네 아직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이 청취자님은 출산 후 운동과 식단 관리가 쉽지 않아서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이 보험 점검과 함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0: 네,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부작용 관련 얘기도 정말 많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이런 그 비만약으로 나오는 이 처방약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당뇨 치료약이 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 관련 부작용을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급성 췌장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경고 사항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췌장염을 알았던 적이 있다면 처방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3: 네. 그리고 이 담낭 질환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담즙이 정체되면서 이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0: 빠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심한 복통이나 구토,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 받아야겠습니다.
1: 네, 뭐 췌장, 담낭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복통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이겠지 이렇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췌장염이라든가 뭐 담낭 질환이라든가 그런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2: 네, 뭐 사실 이제 담낭 질환은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비교적 이제 빨리 발견되는 편이긴 한데 담석증이나 이제 담낭염으로 입원 수술 받는 경우도 상당히 좀 흔하죠.
1: 네.
2: 평균 입원 기간은 대략 한 5, 6일 정도 되고요. 병원에 따라서 수술비는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뭐 수술비 특약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손 자기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비 보장 뭐 워낙 주요하고 중요한 보장 내용입니다만 이 비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뭐 부작용들 또 실손 보험의 보장 공백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데도 또 수술비 보장이 중요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은 어떤 보장을 준비해 두셨던가요?
0: 네, 청취자님은 3세대 실손보험과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좀 골고루 갖추고 계셨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 진단비의 비중은 많지 않았고 가족력으로 혈관 질환이 있던 터라 얼마 전에 지인의 권유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도 이 추가로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1: 그러게요. 아까 그 우리 사연 읽어드릴 때 순환계 주요 치료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낯선 특약이긴 하거든요.
0: 네,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혈관 질환 치료를 단계별로 구분해 보장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0: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 초기 질환부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료까지 좀 폭넓게 보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네, 사실 뭐 청취자님은 가족력과 비만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걱정이 돼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미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수술이나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좀 보상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보장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기존 진단비 보장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특약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 이 내용이 이 조건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2: 네,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이제 응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1: 네.
2: 뭐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제 가장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급하니까. 그렇죠.
2: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이 아닐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1: 그러면 이 상급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합병원 기준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돼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일단 그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보장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이 상급 종합병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1: 네.
0: 다만 이 의원이나 일반 병원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이 병원 범위를 꼭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 응급 상황일 때는 너무 정신없고 한시가 급한데 가까운 곳 가지면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이제 뭐 응급 상황이 와서 이제 119에 실려 가는데 저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이 병원 안 되고 저 병원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죠.
1: 너무 아픈데 회전해서 저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1: 예.
2: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시에는 병원 등급을 좀 제한하는 보장보다는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약관상 해당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치료비를 구성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2: 특히 응급 상황이 많은 순환계 질환에서는 이 부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주요 치료비 특약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병원 등급별 보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상급 종합병원 선택하는 거 암 주요 치료비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선택할 때 선택한다 했을 때 이건 어떤가요?
0: 네, 이 말씀해 주셨듯 암 주요 치료비도 순환계 주요 치료비와 비슷하게 병원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네. 암은 응급 질환과는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암 환자가 대형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해당 병원을 이용한다면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실제로 이제 얼마 전 이제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분이 예. 건강 검진을 하고 대장에서 물어볼 때였어요.
1: 아.
2: 네, 일반 병원에서 뗐죠. 근데 네. 그 무릎 조직 검사를 했더니, 네, 그 진단은 암은 아니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상 암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1: 아,
2: 보험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1: 아. 네.
2: 자, 이분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나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겠죠.
1: 네.
2: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가장 중요한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상급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그 이후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1: 예.
2: 자, 이런 경우 보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급 병원이 가까이 없거나 예약 대기가 길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요 치료비를 가입을 할 땐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덜컥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다가 암도 암입니다만 특히 뇌나 심장은 아까 골든타임도 말씀해 주셨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보다는 보장 범위, 보장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청취자님은 어머님께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되셨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0: 혹시라도 모르는 중대 질병에 진단이 될 경우 순환계 질환에 대해 이 병원 제한이 없는 보장 으로 더 많은 치료비를 받도록 구성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1: 네.
0: 저는 이 무작정 이 치료비를 먼저 구성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좀 안정적인 보장의 구성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 뇌혈관 질환을 또 진단을 받으셨다 보니까 또 치료비 보장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말씀해주신 골고루 안정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2: 네, 치료비 같은 경우 진단비 중심의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치료비라는 특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2: 자, 일단 암으로 진단이 되면 암세포를 없애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겠죠.
1: 음흠.
2: 자, 그래서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 지급이 대부분이지만 암 치료비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또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혈관 질환의 경우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치료비 보장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단비 보장을 일단 든든하고 넓게 구성한 다음 그다음 이제 수술비나 치료비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1: 항암 치료의 경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잡고 치료를 받지만 이제 혈관 질환의 경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를 우선으로 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보장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0: 네, 이 먼저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비 보장이 500만 원으로 다소 작아 보였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 기존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대신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각각 추가하고요. 혹시 모를 수술을 대비해 현대 질병 수술비를 보완해 이 구성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2: 네, 기존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관련 특정 수술만 보장을 받던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주요 질환에 대해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모든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경우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하게 되는데 진단받는 모든 환자가 수술을 동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일단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 치료비 보장을 선택해서 네, 보장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뇌심장 질환은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에 한정되는 치료비보다는 병원 제한이 없는 그런 보장을 선택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겠고요. 이에 비해서 암의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치료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만 혹여나 치료받는 병원이 변경되면 또 내 보장 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장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맞는지 혹은 또 우리 가정 경제에 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보셔야겠는데요. 혼자선 점검해보기 힘들 수 있죠.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 전문가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비만 치료제 이야기하면서 다이어트 얘기, 운동 얘기, 식단 얘기 뭐 많이 했잖아요. 연예계 대표적인 체육인 김종국 씨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종국 씨가 이렇게 전해달래요. 건강할 때도 좀 뛰시면 더 사랑스러워. 김종국입니다. 사랑스러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3793님. 저는 사회초년생 때 검사 이력을 설계사한테 알리고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런. 그 뒤로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실손보험만 유지해왔는데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치료기간의 생활비 보장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의 기준과 설계사한테 말한 내용만으로 충분한 전문가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 민원 업무 시작하기 전에요. 밖에서 우리 피디님 작가님이 본부장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 아직은 또 재적응이 좀 아직 안 되셨나? 역시 적응이 안 되는 그녀의 드립. 이런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1: 아니요. 저 대본에 충실하고 있었지. 적응이 안 된 건 전혀 아닙니다.
0: 저 보세요. 지금 두 분이 본부장님 표정 구경하려고 좀 기립하셨잖아요. 네. 예, 좀 빠른 적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인데, 이 설계사분만 믿고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남의 말만 믿고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경험 덕분에 이후에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또 가장이 되시고 가족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준비해보려고 한다. 알릴 의무 고지사항, 여기에 대한 궁금증 또 보내주셨는데요. 알릴 의무 고지사항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하긴 하잖아요.
1: 네. 그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 운전 여부 등 묻는 질문서에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한 형식 절차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게 되면 청취자님처럼 보험금 청구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보통 이걸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직은 다 건강한데 뭐 하면서 제대로 살펴보시질 않고 다 아니요 이렇게 체크 이러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에 등록이 된 병력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확인이 되지 않는 병력은 계약자의 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0: 네.
2: 하지만 이 보험은 가입보다 보상을 받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거절될 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나 청약서, 유의사항 등 여러 서류에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 이거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사실 어렵죠.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 고지사항 나중에 그 위반으로 좀 손해보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잘 일 챙겨 적으셔야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2: 네, 이 일반 심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통원,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둘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셋째는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넷째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 사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암, 뇌졸중, 협심증 등 중대질환 진단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0: 예.
1: 네, 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편심사보험, 흔히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은 이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약물 복용 여부나 추가 검사 소견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입원 수술 이력 역시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최대 10년 이내만 고지를 하더라도 않아도 가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다만 간편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복용하던 약물이 변경이 되거나 뭐 용량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를 반드시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그 고지사항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그런데도 참 이게 좀 어렵네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걸 그냥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하고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뭐 아니요 아니요 나 괜찮은 건강한 뭐 요렇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이쯤에서 예 오랜만 아니죠. 지난주에도 뵀으니까 그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따단.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진짜 죄송한데 이거 왜 너무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무슨 상황을 이렇게 꼬아두셨어요? 뭐라고요?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진 않았다? 그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런 네. 상황에 고지 안 해도 되냐고요?
1: 네.
0: 네. 왜냐면 약을 안 받았는데, 처방은 받았으나 나는 약을 받지 않았다. 그럼 알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니군요.
1: 네. 정답은 X입니다.
0: 오늘 웬일로 땡을 그렇게 살살 치세요?
1: 네. 놀라실까봐.
0: 예, 감사드려요. 네,
1: 상처받으실까봐.
0: 감사드려요.
1: 그 진단은 받았지만 약을 처방받지 않았으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뭐 내가 바쁜 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난 병원을 간 게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자, 이런 판단은 가입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들이 그냥 나 혼자 임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상품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2: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고 실손보험 청구 이력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해서 3개월 이내 통원과 이 중대 질병만 없다면 가입을 무조건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근데요 보험사들이 이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만큼 또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중요하긴 한데 뭐 사실 5년 이내에 병원 갔던 내역들을 다 기억하기 상당히 힘들죠. 뭐 어제 저녁에 주차해뒀던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 어제 저녁밥 뭐 먹었는지도 크릿하지 않아요?
1: 아, 그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지만 네, 5년 이내에 내가 병원을 가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죠.
0: 맞아요.
1: 그래서 내가 실수로 알릴 의무를 누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누락된 내용과 보험금 청구를 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0: 역시 이게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수로 누락한 내용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네요.
1: 그렇죠. 제가 뭐 한 4년 전에 감기로 뭐 통원을 해서 약을 한 3일 먹었어요. 까먹을 수 있죠.
0: 네.
1: 근데 2년 전부터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건 까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기약 3일 먹은 건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보험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0: 네.
1: 2년 전부터 혈압약을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고의적으로 이제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들을 좀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0: 네.
2: 예, 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 3년이 지나면 알릴 의무 위반만으로 이 계약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0: 네.
2: 하지만 이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해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알릴 의무를 좀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이제 알릴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 둘째,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할 경우 보험회사가 누락한 사실을 알아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0: 어쨌든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이 이 보험사 약관 뭐 다 비교하고 꼼꼼히 보면서 내가 뭐 어떤 그런 설계를 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는 결국 보험 자체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설계 과정에서에 있던 뭐 그런 현상을 불신한 것 같거든요. 네. 각 보험사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의무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책임을 다해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0: 네, 여기도 벌써 두 분 계시잖아요.
1: 네, 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보험은 가입하지만 보험금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작은 질병이나 사소한 진료 이력이라도 일단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보험 본연의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화장실은 들어가지만 볼일은 보지 않고 나와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자꾸 장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
1: 장염 얘기 한번 했습니다, 참고로.
0: 예, 그 앞에 우리 처음 문을 열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장염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내 병원 기록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진료 이력을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릴 의무 고지사항 정말 기본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그 날씨 참 덥습니다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좋아하세요, 두 분은?
1: 전 냉수 좋아합니다.
0: 냉수? 네. 혹시 연세가. 뭐니 뭐니 해도 또 빙수 생각 많이 나잖아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왔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사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6548님, 허리 디스크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언제쯤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1: 네, 그 허리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허리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았다 라고 했을 경우 이 부위에 이제 부담보 설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는 이제 상해 관련 담보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보장? 상해는 다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게 허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보장 가입을 안 해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0: 그러게요.
1: 우리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이제 부담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죠.
0: 네.
1: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당 부위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담보는 질병만 해당이 되죠. 상해 사고나 합병증, 사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오.
1: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허리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허리 골절이 됐어.
0: 네.
1: 근데 골절은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부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뭐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는 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1: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런 손해율들을 이제 계산해서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상해 보장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나는 상해 보장도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간편 심사 보험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0: 네.
1: 물리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험 가입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알아보셔도 좋겠다. 다음은 이영 구사님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은 지 4년 차입니다. 설계사는 무조건 유병자 보험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혈압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일반 건강보험은 쳐다도 못 보는 건가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2: 네, 일단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이 간편보험으로 추천을 한 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0: 네네.
2: 이 아까 혈관 질환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 보장만 따진다고 하면 굳이 이 간편보험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편보험으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상해보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최동기 본부장님.
1: 네, 보험사고는 네, 3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계약 전 할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서 3년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니 고지 위반을 하고 계약을 한 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2: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이 특정이라는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이 병원 제한이 있으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내용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끝곡으로는 추의 언더워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식.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9: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양평 방면으로 두물머리 진입로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의 화재

난 사고인데요. 지금 진화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연기가 많이 나는 상태로 이 일대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장수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멀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치악 휴게소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는데 잠깐 동안 전면 통제도 됐었던 여파로 뒤로 2km 구간 밀립니다.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안성 만춤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에 시간이 꽤 걸리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영 DJ 최강영입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 피곤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건 골인을 앞두고 느끼는 희망 전에 깊은 절망감이다. 지금 우리는 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나는 곳이 절망감의 구간일지도 모르고요. 무거운 피곤함과 절망감이 자꾸 달리는 걸음을 붙잡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 골인 지점이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보자고요. 7월 8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새벽부터 비 많이 왔죠? 여기 뭐 상암동은 지금은 그쳤습니다만.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옛날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내일까지 전국에 오늘 내일, 네. 지금 서울은 소강상태긴 합니다. 전국에 지금 장맛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지금 기상청에 보도에 따르면은 1시 55분 현재 충남 공주에 호우 경보가 내렸다고 그래요. 시간당 이 지역에 40mm의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현재 호우 경보가 지금 공주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중부 지방에도 이제 오늘 밤 되면은요. 물폭탄이 쏟아질 거라고 그래요. 날씨가 그냥 갑자기 급변하고 막 그럴 테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충남북, 전북 지역 호우주의보가 많이 지금 발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한꺼번에 통합선발하는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오늘 총동창회를 열고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런 요구를 정부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냥 계속 뽑아라 이거죠. 한꺼번에 뽑지 말고.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뽑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이어서 주식시장 또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고요. 두 시장에서 5%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반도체, 코스피 고점 지났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90조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으면, 아니 이렇게 이익을 냈으면 주식값도 올라줘야지 이게 예측 가능한 시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확확 빠지더라고요. 네. 뭐 빠지나 마나 저건 상관없습니다만. 네. 하여튼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뭐 전문 용어로 변동성 크다, 변동성 크다 얘기하던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모르겠어요. 자, 월드컵도 이제 중반전을 지나서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새 판짝에 들어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하면서 축구계에 쇄신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러다가 K축구혁신위원회가 6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박지성 FIFA분과위원회 위원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혁신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 월드컵 8강 대진표가 이제 세계 최강 8나라가 오늘 새벽 다 결정이 됐어요. 어느 나라냐면 프랑스, 모로코, 스페인,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위스, 노르웨이, 잉글랜드. 이렇게 8팀. 네. 자, 오늘 이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만 살아남았습니다. 브라질 어저께 떨어졌고요. 네. 오늘 경기의 최고의 백미는 역시 아르헨티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르헨티나하고 이집트. 저는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깨가지고요. 시계를 보니까, 아, 오늘도 아르헨티나.

지나 축구할 시간인데 하면서 켰거든요. 후반전 됐는데 켜자마자 이집트가 한 골을 넣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2대 0이에요. 이집트가 아르헨티나를 2대 0으로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후반전에. 어? 내가 뭐 잘못 봤나? 전대회 우승 팀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데 이집트한테 2대 0으로 후반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이변이네. 어제 브라질 탈락하더니 이러다가 메시, 축구의 신 메시의 아르헨티나도 격침되겠네? 이러면서 잠도 안 오길래 계속 봤어요. 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뭐예요? 그 다음에 2대 0에서, 예, 2대 1 되더니 2대 2, 동점골까지 넣었어요. 동점골을 아마 메시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시간 뭐막 들어가고는 찰나인데 야 거기서 역전골 3대2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더라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역시 그 축구의 강국에는 이런 축구의 신이든지 누군가가는 꼭 있다라는 거, 영웅이 누군가는 있다는 거참 부럽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자 시작을 할 건데요. 예. 샵 051 문자 준비해 주시고 돈가스 퀴즈 푸시고 26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받으실 거 적으실 거고 누구와 함께 이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으셔가지고 샵 051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노래 한곡 듣고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마침이 오늘 행사 대통령 피터팬 가수가요. 책을 냈더라고요. 웃고 삽시다. 예. 그 저도 한 권을 받았는데, 난 피터펀 씨의 그 작은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열정. 네. 그 워낙 힘들어가지고 한강에도 몇번 갔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고난 끝에 한 발짝 한 발짝씩 살아가지고 지금 세 딸의 가장이고요. 예. 대단한 가수입니다. 책 제목이 웃고 삽시다입니다. 뻔하지 않은 펀한 인생. 소년 용접공에서 자동차 세일즈왕까지 그리고 현재 가수협회 대한가수협회 이사까지 하고 있죠. 출세했어요. 피터펀. 자, 피터펀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자, 돈가스 퀴즈합니다. 네. 샵 연고일 문자 준비하시고요. 퀴즈 정답 먼저 푸시고 26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받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자, 돈가스 PD가 오늘의 퀴즈를 올려놨네요. 축구 관련 퀴즈입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북중미 월드컵 8강이 이제 결정이 다 됐다. 유럽의 6개국이 8강에 올랐는데 두 나라는, 나머지 두 나라는 아프리카의 모로코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이 나라가 유일하게 올랐다. 이 나라는 메시가, 축구의 신 메시가 캡틴으로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가 오늘의 퀴즈래요. 네. 1번 아르헨티나, 2번 멕시코. 예. 메시가 주장으로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르헨티나일까요? 멕시코일까요? 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적으시는 거 알죠? 네. 자. 이제 퀴즈는 끝났고 그러면 자, 26개 나눔 선물 읽어 드립니다. 고르십시오.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성정동과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의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끝으로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한 남미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축구의 신 메시가 캡틴으로 있는 나라. 1번 아르헨티나냐, 2번 멕시코냐. 4538번님은 일본입니다. 그냥 지르셨는데 일본은 보기에도 없는데.

네, 시잔 노래까지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PD의 퀴즈 정답은 1번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네. 첫 번째 당첨자 7109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요. 정답 모를 땐 무조건 1번이라고 해라 그래서 1번 씁니다. 구리시에 양다리 걸치는 양꼬치를 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어야죠. 7109번님 가족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이 갑니다. 예, 양꼬치집에 잘 찾아가셔가지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여기 사장님이 노래도 불러주고 연주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어서 2079번님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일구님 처음 인사합니다. 저는 버스기사인데요. 일구님 방송을 듣기만 했지 처음으로 문자 보내고요. 정답 1번입니다. 선물은 냉장고 속 김치 항아리 받고 싶어요. 2079번님께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리겠습니다. 3340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저는 홍삼 진액을 받고 싶어요. 정답 1번은 아르헨티나이고요. 홍삼 진액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집사람과 재능 기부 버스킹을 하고 사는데 70살이 넘은 집사람이 자꾸 힘이 든다고 그러네요. 홍삼 먹고 기운 좀 차리게 하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분 부부신데 재능 기부 버스킹을 하신다? 어떤 거를 하실까요? 3340님께 보내드릴게요.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에 홍삼 진액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0님, 가스피디, 요 3340님 한번 전화 연결해봐요. 70살, 아, 전화 이미 했어? 15분 후에 연결하기로 했다고? 이야, 가스하고 오늘 뭔가 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네. 지금 저 택시 일하시느라고 운전 중이라 15분 후에 연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70 넘으셔서 재능 기부 버스킹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1726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처음으로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최일구 아나운서님 프로 무지 반갑고 신청곡은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1726님의 신청곡 유열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듣겠습니다.

0: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유열 씨가 제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네. 제가 2017년 이거 허리케인 라디오 DJ 하면서 저 파블로 PD가 누구 연예인 가수 중에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유열이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 했더니 아, 그 형님 그 저 유열 씨 저 섭외해서 좀 출연시키라고 그래서 한 두 번 스튜디오 그때 나왔죠. 두 번 나왔지 그때. 네. 그때 사실 2017년, 2018년 그때였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2018년부터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목소리가 약간 좀 유열이가 좀 안 좋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항상 연락하는 친구가 있고 소강 상태인 친구 그렇잖아요. 저는 뭐 유열 씨하고 모임 같은 데 만나면 이제 아는 친구였고 그런데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아, 물론 뭐 제가 유열이 저 결혼식 할 때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두 번째 이후부터 유열 씨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동안 유열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폐이식까지 해가면서 진짜 죽음까지 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 들으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요리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래. 건강 진짜 많이 회복되면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한번 좀 출연을 해서 옛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좀 다른 청취자들한테도 용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요. 예. 자, 유열의 노래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어봤고요. 1726번님께서 이렇게 짧게 문자를 올려놨어요. TBS인데 처음 접하는 프로인데 신기하다 이렇게. 아마 텔레비전으로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 나가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을 가스 PD가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 여성 청취자시구나. 네.
1: 네.
0: 지금 어디 저 억양이 이 서울 쪽은 아니신 것 같아. 어디 계세요?
1: 대구입니다. 예, 대구예요.
0: 대구입니다.
1: 예. 예.
0: 아니 대구에서 어떻게 TBS를 나 보세요?
1: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라디오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1: 아니 TV 보고 있어요. 지금 TV 보고 있어요. 지금 노란 셔츠 입고 방송하시네요.
0: 예, 예. 이거 저 청나라 그 강의자가 입던 거. 예.
1: 예.
0: 그거하고 비슷한 옷이에요.
1: 아, 예전 MBC 있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아 그래.
1: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근데 텔레비전으로 TBS를 어떻게 뭘로 보고 계신 거? IPTV로 보고 계세요?
1: 아니요, 저는 그냥 케이블로 보고 있어요.
0: 아, 케이블로.
1: 네.
0: 저희는 이제 이동통신 3사가는 SKT, 또 KT, LG유 플러스 요 세 개는 저희가 이제 채널 번호 그건 전국이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 청취자님이 지역 케이블로 보면 아마 그 지역 SO마다 번호가 다 다를 거예요, 또.
1: 예, 대구는 79-2번이에요, 여기는.
0: 79도 아니고 79-2. 아.
1: 예.
0: 이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 이렇게 막 돌리다가?
1: 아니, 아침에 그, 파크 골프 치고 운동 갔다 왔다가 이제, 뉴스 한번 보려고 채널 옮기다가 보니까. 어딜래? 아차 싶었어.
0: 뉴스 보려고 채널을 막 돌리는데, 노란 옷 입은 저 최일구 비슷한 사람이 뭐 앉아 있더라?
1: 아니,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로 딱 놓길래.
0: 아, 여기 자마.
1: 안 놓으시길래.
0: 아, 여기 저 네. 테레비 뒤에 있는 백에 크게 써 있는 예. 거, 요걸 보셨구나.
1: 네, 맞습니다.
0: 야, 저 가스 PD가 저거 써놓은 건데 아주 홍보 효과가 한 명의 오늘 고객을 우리가 살렸네. 아, 이거.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저 보니까 어때요? 반가우셨어요?
1: 너무 젊으세요. 예전에 똑같은 것 같아요.
0: 아이, 젊기죠, 뭐.
1: 그리고 저랑 제가 좋아하는 유열 가수님이랑 친구라니까 더 반갑고요.
0: 오, 유열이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유열이하고 저하고 저 고등학교 3학년 1반 때, 같은 친구였어요. 옛날에 왜.
1: 반갑네요.
0: 네. 고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왜 키 순서대로 번호 막 매기고 그랬잖아요.
1: 아. 맞아요.
0: 저는 한 21번인가 그랬고, 유열이는 한 27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유열이가, 유열이 요새 건강

0: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즐겁게.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유열 씨에 대한 기사는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팬이시라니까.
1: 네, 들어봤어요. 폐가 좀 안 좋으시다고. 막.
0: 그러니까요.
1: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고.
0: 그렇습니다.
1: 극복하려고 애쓴다는 거 들었어요.
0: 예. 유열이가 워낙 본명은 종열이에요. 유종열.
1: 아, 그렇구나. 아, 예.
0: 종자 떼고서 대학가요제 나온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MBC 대학가요제를 보고 있었는데 1등한 친구가 외대 다니는 유열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동창회 나가서 그 이후에 그러더라고. 종렬이가 가수가 됐다고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야, 가수 무슨 가수야? 그랬더니 유열로 나오는 애가 종렬이라는 거야. 아유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디 저 7080 세대신 건 같은데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1: 59이에요.
0: 59이시구나. 그러면 네. 58? 아니. 8, 68?
1: 68. 68.
0: 저기 잔내비 뛰시네.
1: 맞습니다.
0: 이 프로그램 저 PD 저기 모자 뒤집어 쓰고 밖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잔내비 뛰 68이에요. 저 친구가.
1: 아, 그래요. 아. 그 노래가 좀 전에 나왔던 유승진의 그 노래도 그렇고 딱 저희들 학교 때 들었던 노래라서 너무
0: 그죠?
1: 좋았어요.
0: 아까 예. 시잔하고 저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때 이거는 제가 저 PD가 저 친구가 선곡한 게 아니고 청취자 신청곡이에요.
1: 저 잔잔한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0: 그렇죠. 감성이 예. 있죠. 7080. 그러면 예. 청취자님도 잔나비 전국에 68년 잔나비를 대표해서 한번 신청곡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뭐 듣고 싶으신지. 감성 철철 넘치는.
1: 그 이명훈과 히비스의 그게 그대로 그렇게도 좋아하고 가버린 친구에게 마침 이 노래도 좋아해요.
0: 나 이명훈요?
1: 예, 이명훈과 히비스 예전 대학가요 이제 오신 분.
0: 히비스 그대로 그렇게. 아 이명훈. 예. 나는 요새 임영웅 얘기하는 줄 알고. 이명훈. 이명훈의 히비스.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자 그 다음 해보세요.
1: 난 정말 울어버릴까.
0: 아하. 자, 좋습니다. 저 준비돼서 가지고 들려드릴 거고 오늘 골프장 갔다 오셨어요?
1: 네.
0: 잘 치셨어?
1: 네.
0: 얼마 때리셨어요?
1: 파크 골프라서 딱히 그런 건 없어요.
0: 아 파크장 갔다 오셨구나. 예.
1: 네.
0: 알겠어요. 아주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게?
1: 예,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가성비도 좋고 뭐 그래요.
0: 네, 좋습니다. 자주 좀 놀러 와 주세요.
1: 네,
0: 노래
1: 감사합니다.
0: 나갑니다.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대구의 네. 68년 잔나비띠를 대표해서 이 노래가 나갑니다. 이명훈 그대로 그렇게.

0: 네. 대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처음 보셨다는 청취자님의 신청곡으로 피버스에 그대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 지금 집중호우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충남에 공주 서천에 곳곳에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모레는 수도권 강원도에 집중이 된다고 하고요. 예. 내일까지 중부지방, 호남지방에 150에서 200mm의 물폭탄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밤이 되면 진짜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재능기부 버스킹 하신다는 3340님을 전화로 연결했어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자, 3340님 아까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집사람하고 재능기부 버스킹하고 있는데요. 70살 넘은 집사람이 자꾸 힘이 든다고 합니다. 홍삼 먹고 기운 좀 차리게 하고 싶네요. 그래서 3340님께 하여튼 홍삼은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전화 연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씨, 반갑습니다. 아이고,
0: 반갑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70살 넘으셨겠네요. 그죠?
1: 아니, 저 56년생이라 뭐
0: 56년생.
1: 몇 살 차이 예, 안 납니다.
0: 아, 그래도 형님 4살이면 그죠? 차이 나는 거지. 뭘 또 안 납니까?
1: 옛날이면 4살이면 우리 같은 또래였어요.
0: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 있어 봐. 56년도 잔나비 아니에요?
1: 이거 잔나비 때입니다.
0: 그죠? 56이고 예. 저 68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1: 예, 예. 예.
0: 그렇구나. 저희 작은 형도 저 잔나비 때였는데, 예, 5, 6년.
1: 아,
0: 예. 작은 형 거리시네. 예.
1: 예.
0: 자, 근데.
1: 예.
0: 70살이 넘으셨는데 재능 기부 버스킹을 하신다는 게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0: 예.
1: 색소폰을 배웠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안 되니.
0: 예.
1: 꾸준히 이제 연마해서 개별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0: 네.
1: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지금 저 개인 택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수원에 있는 광교 저수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0: 유원지 휴양, 있죠?
1: 예. 유원지. 예. 휴식처가 있어요.
0: 예.
1: 예, 거기 그 쉼터에서 지금 한 13년째 재능 기부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그 기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색소폰 버스킹을 하고 계시다고 광교.
1: 예, 예, 저는 색소폰 두 가지 하고 우리 집사람은 팬플루트하고 오카리나.
0: 그럼 두 분이서 악기 네 가지를 같이 예, 예. 두 분이 연주를 하시는구나.
1: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고 13년째?
1: 예, 아닙니다, 뭐. 예.

0: 저희들이 즐거워서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한 달에 한두 군데 정도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계시는 데 가서 또 봉사 기부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 계신데 무료한 데 찾아가셔가지고.
0: 예, 그 주간보호센터.
1: 그거죠. 형님 말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0: 예.
1: 이 광교 저수지의 어떤 포인트에서 13년째 지금 버스킹 하고 계신다는데
0: 예.
1: 그 장소는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당국의 허가를 받고 그런 장소를 빌리는 거예요?
0: 처음에는 허가를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계속 제가 토요일 날 12시에서 5시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나만 이렇게 알려져서,
1: 이미
0: 예, 요즘은 이제 신고 없이 그냥 가서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신 다른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저런 악기 다루는 분들이 꽤 되실 거거든요. 그분들도
0: 그러시겠죠.
1: 형님 말 맞다나 재능 기부 겸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꽤될것 같아.
0: 다들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1: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님이 선배로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방법을.
0: 아니,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버스킹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서 신청을 해서 1년에 몇번 정도는 안 됩니다만 이제 참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수지 버스킹은 이제 그 암암리에 경찰이나 구청 같은 데서 이제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여기서 어떤 뭐 살아마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소리 너무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1: 알겠습니다.
0: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하시고. 그러면 뒤에 분은 현수막 같은 거 걸고 하세요?
0: 예,
1: 뭐라고 써
0: 에버그린
1: 있어요?
0: 앙상블이라고
1: 무슨
0: 돼 있어요.
1: 앙상블?
0: 에버그린.
1: 에버그린. 두 분의 에버그린이구나.
0: 예, 에버그린 앙상블 해서 그할 때마다 현수막 걸고 이제 그래서 암암리에 뭐 팬클럽 같은 건 없지만은 그 시간 되면은 같이 오셔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1: 있죠. 그런 문화 공간이 우리나라에 사실 뭐 텔레비전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눈 뜨고 돌아다녀고 찾기 어렵거든요.
0: 그렇죠. 그렇게 흔하지는
1: 형님
0: 않습니다.
1: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 한번 해보세요. 저기 어디서 언제 한다고?
0: 예. 예, 저희는 그 타이틀은 에버그린 앙상블 재능 기부라고 그렇게 그 현수막에는 그 걸려 있고 매주 토요일 12시에서 5시까지 수원 광교 저수지 쉼터랑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매주
0: 보컬이나
1: 토요일,
0: 팬클럽, 예, 매주 토요일 12시에서 5시까지.
1: 5시간.
0: 예.
1: 5시간 하려면 곡을 몇곡 정도 하세요?
0: 그 리스트가 이제 있어서 그걸 계속 이제 그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죠. 매번 뭐저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그리고 그 아내분께서 힘들다 이렇게 문자를 하셨는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0: 아니,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2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젊었을 때는 참 그렇게 힘도 넘치고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기색을 보이네요.
1: 그러시군요. 저기요, 형님. 지금 저 파블로 PD가 그 형님 부부의 그런 버스킹 범행 현장을 네이버에서 찾아냈어.
0: 아니, 저 유튜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일이 관리를 안 되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1: 유튜브는 저기 이제 파블로 PD가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전에 블로그 같은 데서요. 에버그린 앙상블 현수막 붙여놓고 버스킹 하는 그런 기사가 뜬걸 지금 보여줬고요.

0: 예.
1: 그 다음에
0: 그게 이제.
1: 유튜브에도 많이 있군요. 네.
0: 아, 예,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유.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1: 예.
0: 연결해 주셔서.
1: 아, 지금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요. 사실 저도, 저 피아노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인상적인 그 버스킹이
0: 예.
1: 어디 아일랜드의 어디죠? 그 수도 이름이 뭐더라고, 거기?
0: 에이데.
1: 아니, 아니, 아일랜드, 더블린, 더블린,
0: 아, 더블린이.
1: 예, 더블린인데 그 전자올겐 하나 간단히 올려놓고 어디
0: 예.
1: 뭐 영국 친구인지 아일랜드 친구인지 모르는데 노래는 뭐 그럭저럭 하던데요.
0: 예.
1: 그 뭐야 그 이매진 그 누구예요? 존 레논, 응?
0: 아, 존 레논이.
1: 예, 그걸 딩딩거리면서 버스킹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봤는데, 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방송도 못하고 그러면은 피아노 좀더 연습해가지고 형님처럼 그러니까 예? 버스킹 한번 해보면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0: 아니, 그렇죠. 전자올겐 하나
1: 그러니까.
0: 있으시면은
1: 예.
0: 얼마든지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인에서는 누구든 이건 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습이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면 형님한테 연락드려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0: 아이, 좋죠. 네. 뭐 제가 뭐 안성으로 가도 되고, 우리,
1: 안성에서 한번 하고 광교에서 한번 하고 그럴까?
0: 그렇죠. 안성 저수지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1: 안성에 저수지 많죠. 뭐 금강도 있고
0: 예.
1: 고삼도 있고 예,
0: 아, 고삼
1: 많아요.
0: 저수지, 예.
1: 예, 좋습니다.
0: 예.
1: 아, 이런 음악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나중에 형님 또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자고요.
0: 예, 아이,
1: 그거.
0: 고맙습니다.
1: 아, 저기요.
0: 예.
1: 지금 그 방송 듣다 5705님이
0: 예.
1: 문자를 보냈어. 주말에 광교산 저수지 일대에서 색소폰 연주하는 거 봤어요. 광교산 저수지에서 됐어요?
0: 그 광교산 저수지가 광교 저수지입니다.
1: 아,
0: 예.
1: 그게 광교산 광교 저수지구나.
0: 예,
1: 아,
0: 맞습니다.
1: 저는 광교산 저수지라 그래가지고
0: 예.
1: 광교산 밑에 딴 저수지가 있고 아까 얘기한 광교 저수지는 딴데 있고 그런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그 저수지가, 예, 광교
1: 알았어.
0: 저수지라는
1: 예.
0: 저수지입니다.
1: 저기 자주 연주하시는 곡좀 알려달래요. 파블로 PD가 끝곡 2부 끝곡으로 틀겠다고. 에버그린?
0: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랑,
1: 멀어져 간 사람아 이 노래?
0: 예, 그것도 하고, 또 배호 씨의 노래를 즐겨 연주를 합니다.
1: 배호 어떤 노래요?
0: 능금빛 순정.
1: 능금빛 순정. 그러니까 뭐를 틀어? 두 개를 다틀 수는 없고요.
0: 아니, 능금빛 순정 한번
1: 능금빛
0: 보내주세요.
1: 순정. 배호 선생의 있어? 아, 노래 있대요.
0: 아, 예.
1: 아, 그럼
0: 한 노래,
1: 형님. 아, 그러면 끝으로 배호의 능금빛 순정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저기,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네, 아주머님한테도 안부 좀 많이 전해주시고요. 건강 회복하라고 전해주세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1: 예,
0: 빨리
1: 힘내시고요.
0: 정상화
1: 아유,
0: 기대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예, 좋은 하루 되세요.
1: 예,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광교에서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버스킹 하시는 청취자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2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3부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예. 아파트, 사랑만은 계시 제2의 고향 가수 윤수일 씨가 출연합니다. 저도 끝나면 좀 나가서 바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하고요. 이따 3시에 뵙는 걸로 하고, 2부 끝곡으로 배호의 능금빛 순정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방송에서 이 시간에 배호 씨 노래가 나오는 데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8: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7: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8: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7: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8: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7: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 4차로 갓길에서 화물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진화작업은 조금 전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오전에 있었던 대형 화물차의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뒤로 4km 구간 정체도 심한 상태입니다. 다른 길로 미리 우회 운행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녹천교에서부터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7.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울산에서 올라와서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 된 분이죠. 이세미 씨가 부릅니다.

아파트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거듭난 가수 윤수일 선생 나올 겁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 함께 합니다. 디너 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네, 저와 함께 진행할 보조 MC계 울진 깍쟁이. 밥 먹고 합시다. 오, 예, 풍금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금입니다.
0: 네, 풍금씨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1: 네, 오늘은 보조
0: 앞에
1: 아나운서로.
0: 앞에 선배가 앉아있으니까.
1: 그럼요. 네,
0: 땀을,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 네, 오늘은 보조 아나운서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특별한 선생님입니다. 풍금씨, 소개하세요.
1: 대한민국 가요계에 이분의 벨이 울리면 온 국민이 떼창으로 응답합니다. 1982년 발표된 국민 애창곡 아파트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춤추게 했던 주인공이죠. 최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열풍과 함께 원조 아파트의 주인이자 가요계 최고의 재건축 조합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정규 25집 앨범 발표에 이어 데뷔 50주년 기념 월드 투어까지 여전히 눈부신 스투핏을 자랑하는 영원한 현역, 영원한 멋쟁이 신사, 가수 윤슬 씨 아니죠. 윤슬 선생님, 어서오세요.
0: 아이고, 고생했어. 아유, 풍금 씨 소개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윤수일 씨,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분들께 인사 좀 예. 먼저 해주시고요.
2: 예,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 제가, 최일구 앵커님.
0: 아유, 앵커님
2: 아니죠, 이제는.
0: 예, 예.
2: 우리.
0: 그냥 뭐 진행자입니다.
2: 진행자시고, 예. 앵커라는 말도 괜찮고요.
0: 네. 예.
2: 제가 평소에 그 뉴스 하실 때부터 오. 팬이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입에 발린 아. 말이 아니고.
0: 야.
2: 아, 예.
0: 아니, 저는.
2: 워낙 개성 있는 걸 저는 좋아해서.
0: 어, 그러시구나.
2: 틀을 깨는 걸 좋아하고 이런데.
0: 네.
2: 그 뉴스에 어떤 틀을 깨고 혁명을, 그,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0: 제가
2: 마음을 가지고
0: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2: 아유 상관없어요. 근데
0: 아, 눈물이 아플 거 같은데 형님. 네.
2: 방송이니까 그냥 시자로 우리 얘기를
0: 네네네.
2: 합시다.
0: 알겠습니다.
2: 아, 그리고
0: 저를,
2: 또
0: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가요계에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면서도 이 틀을 깨고자 안경도 선글라스도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쓰고 나갔고
0: 예.
2: 또 그리고 군무라는 거
0: 네.
2: 뒤에 한 20명 무용단이 똑같이 저와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제가 먼저
0: 제일 먼저 시도를 하셨고
2: 그 뭐 또 노래에 띵동띵동 소리 넣는 것도 제가 시초였지 않습니까?
0: 아,
2: 그런 그... 것처럼 그런 우리 최일구 앵커님이 그때 활약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팬이었고
0: 아유, 네.
2: 예, 우리 풍금 씨는 뭐
1: 아,
2: 예,
1: 제 얘기도 저, 해주시는 거예요?
2: 과찬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0: 그렇죠.
2: 여러 가지 활동을
0: 예, 예.
2: 활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익히 친근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네. 팬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의 정말 반갑고요. 감사. 오늘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치면서.
2: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사실 2부 끝나고 나가서 윤수일 씨라고 할게요. 그냥
2: 네,
0: 선생님보다는
2: 네,
0: 청취자들 계시니까 윤수일 씨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기, 제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앵커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게 됐다고.
2: 네, 네.
0: 저한테는 사실 로망이죠. 윤슬 씨가. 빠바밤, 빠바바바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2: 네.
0: 이루진 못했습니다만, 꿈이 가수였고, 보컬 그룹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2: 그러셨군요.
0: 로망이었잖아요. 네. 윤슬 씨 그러면.
2: 감사합니다.
0: 그런 분을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올 10월 달 되면 만으로 9년째 이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가수분들도 선배분들도 많이 뵀습니다만은
2: 예.
0: 윤수일 씨는 이렇게 처음으로 실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되고 그렇죠. 떨리는데.
1: 예. 저도.
0: 선배님. 풍금 씨는 더 그럴 거고.
2: 15년 정도 제가 이제 부산에.
0: 네.
2: 예. 부산 해운대로 제가 옮기면서 거처를.
0: 예.
2: 옮기고 거기서 모든 음악 시스템 뭐 다른 게 다 거기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0: 여기 이제 서울에 예. 방송 출연.

0: 출연하기가
1: 좀 뜸하고 소원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인데 요즘 이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선배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자꾸 빤히 보게 돼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이상형이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인데 눈빛이 엄청 이렇게 멋있으시다.
0: 진짜 동안이죠. 네. 풍금 씨가 네. 윤수일 씨 출연했다고요. 많은 청취자께서 좋아하는 문자 보내고 있어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3726님께서 윤수일님 실화임 터미널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격조가 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 터미널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젊은 남녀가 헤어지는 그 장면.
1: 예, 예, 예.
2: 또, 버스.
0: 그렇죠. 예.
2: 비가 온다. 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또.
2: 네. 유튜브로 홍세아님께서 2일 전에 가요무대 여름특집 밴드 윤수일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무대로 사랑만은 않겠어요 부르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늘 건강하세요.
0: 저 월요일날 제 가요무대 못 봤는데 그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사랑만은 네. 않겠어요.
2: 아, 저도 봤는데.
0: 아, 이거 봤어야 되는데.
1: 그게 유튜브. 50년 됐습니다. 벌써.
0: 아, 그렇습니까? 네.
2: 네, 7200님께서 윤수일 씨 허리케인에서 보니까 참 좋네요. 과거에 경남 호텔에서 라이브 하실 때 자주 뵀었는데 오늘 TBS TV에서 보니까 여전히 젊고 미남자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 장안동에 있는 경남 관광 호텔.
0: 아, 예, 그 유명한 데거든요. 장안동 예. 경남
1: 그게 관광. 그게 제 그룹을 예, 거기서 뭐 활동 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예, 방송을 활동을 계속 했었죠.
0: 윤수일과 뭐죠? 밴드 이름이?
1: 윤수일 밴드.
0: 윤수일 밴드. 아. 예. 저는 경남 호텔 그래 가지고 저 부산 쪽 경남이진 잘. 그 맞아요. 네.
1: 장안동.
0: 동대문 장안동. 예. 예, 경남 호텔. 아. 지금 올해가 이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50년 전이면 언제죠, 그게?
1: 77년.
0: 77년.
1: 7년, 7월 달에 제가. 그
0: 예, 77년.
1: 사랑만은 않겠어요. 라는 곡을 가지고. 예. 이제, 예, 가요계에 나왔습니다.
0: 그게 딱 공식 첫 곡이었습니까? 데뷔
1: 그렇습니다.
0: 오, 그게 벌써 50년이 됐군요.
1: 네.
0: 77년이면은 저한테는 고등학생이었을 때니까. 아, 그랬구나.
2: 저는 없어요, 세상에.
1: 아니, 너무 또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2: 아, 근데 제가 근데 지금 계속 두 분을 계속 빤히 보게 되는 게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이랑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여기 있어도 아니,
0: 여보세요.
2: 되나 싶어가지고.
0: 여보세요. 홍금 씨.
2: 예?
0: 나는 대단하지 않으니까 저 형님 보고만 대단하다고 아, 얘기하시고.
2: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게
0: 그래요.
2: 되네요.
0: 저기 저 윤수일 씨 말입니다. 지금 네.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계신데 예, 올 라이브 밴드로 하신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5월 달에는
1: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요.
0: 네, 했고요.
1: 그다음에 지난 6월에는 6월 20일은 제가 진주
0: 네.
1: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 난강변에 있는
0: 네.
1: 그 공연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고
0: 예.
1: 이제 바로 이제 여수 갑니다.
0: 8월 달 다음 달에
1: 예, 다음 달에 아. 여수 갔다가
0: 여수는 어디서 네. 하세요?
1: 여수 시민회관.
0: 여수 시민회관.
1: 시민회관.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광주, 충청도, 다시 이제 서울 앵콜하고,
0: 네.
1: 예. 또 우리 스태프들이 외국까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0: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1: 미국하고,
0: 예.
1: 일본하고, 예. 호주.
0: 야.
1: 이 세 군데로 지금. 예, 투어를 하시죠.
0: 올 하반기 뭐 계속 바쁘시겠네.
1: 바쁜 척 합니다.
0: 멋지십니다. 그런데 네. 작곡가 안채영 선생님은 자주 보십니까?
1: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통화는 가끔 합니다.
0: 사랑만은 않겠어. 이게 그분 작곡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참.
1: 그 곡뿐입니까? 네. 오동잎.
0: 그렇죠.
2: 우와.
1: 네.
0: 오동잎은 근데 뭐 채원 씨 노래 예. 했으니까. 예. 저도 안채영 선생님 사무실도 한번 놀러 가보고
1: 그러셨군요.
0: 제가 뭐 평소에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땐 기자 앵커 뭐 그런 거 하다가
1: 맞아요.
0: 여기 와서 이제 진행자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선배님 같은 이제 가수분들도 알게 되고
1: 네,
0: 다른
1: 네.
0: 작곡가분들도 알게 되면서 이 교우 관계가 넓혀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또 안채영 선생 사무실에도 아. 놀러 가보고
1: 네, 네.
0: 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돼 넓혀지더라고요.
1: 네. 네.
0: 자, 그나저나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띵동띵동 그 음향도 최초로 윤수일 씨가 직접 넣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 이 노래 이 역사를 한번 듣고 싶어요.
1: 이 창작을 하는 그 가수이면서 그 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영감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날 버스를 타, 그 당시에는 버스였는데 제 생각에 버스를 타고 저기 저 잠실 쪽에
0: 네.
1: 넘어가는데 그 당시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파트가 확 이렇게 들어차지 않았어요. 예. 그 고수부지에 갈 데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드문드문한 이제 그 아파트 촌이 형성되고 있는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멋있어요.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제 아파트를 가지고 곡을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집에 와서 텔레비를 틀어도 아파트 얘기지.
0: 예.
1: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뭐 아파트 살면 우리가 너무 편하다. 서민들의 로망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테마를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소주를 한잔 하지.
0: 예.
1: 왜 그래? 야, 내 실연 당했다. 어디서?
0: 실연을 당했다.
1: 실연을 당했다. 아파트에서. 응?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배를 아무리 눌려도 대답이 없더라는
0: 거예요. 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1: 가족 전체가 이민을 떠난 거예요.
0: 자라자라다.
1: 이 친구
0: 빈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두른 거군요.
1: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다가 추가 맡아가지고 그 연인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되니까 얼마나 썩을 봅니까?
0: 네.
1: 그걸 저 앞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그래서 돌아서서 저는 메모를 했죠. 이거다.
0: 야.
1: 이거. 그래서 나온 곡인데.
0: 아, 그랬구나.
1: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야. 네.
0: 그래서 그 초인종이 그래서 들어갔구나.
1: 그럼요.
0: 땡똥이.
1: 그럼요. 예.
0: 아, 알겠습니다.
2: 아무리 눌러도.
0: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 그게 82년도 아니에요.
0: 82년도. 네. 네. 하여튼 그 아파트, 이 우리 국민가요인데, 이제 요즘 이제 다시 역주행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때문에.
1: 그죠? 그래 말해요.
0: 42년 만에 이제 역주행을 아파트 다시 하고 있는데, 가요계 역사상 뭐, 지금 음악 나가고 있어요. 로제 아파트. 예, 최고령 역주행이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로제 씨는 만나봤습니까, 혹시?
1: 못 만났어요. 예.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예. 만나자 그래도 아마 만날 시간이 없을 겁니다.
0: 자, 그러면, 자,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빠바밤. 빠바바바밤. 띵똥, 띵똥. 윤수일 아파트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가요죠.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자, 네. 윤수일 씨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잠실의 아파트 근처 버스 타고 가다가 저녁 노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받고 그다음에 군 복무로 나와 휴가 나왔던 친구한테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그 여자친구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 두 가지 합쳐지는 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와, 네. 그게 이제 82년이고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안치행 작곡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윤수일 씨가 또 안치행 사단에 이렇게 픽업이 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 안치행 선생을 이렇게 가만히 배우면 그분이 그냥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고
0: 네.
1: 사업성이 있는 분이에요.
0: 네.
1: 예.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딱 의논해서 장춘체육관에다가 네. 전국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를 붙입니다.
0: 오.
1: 예.
0: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게 76년도죠.
0: 76년.
1: 아. 예.
2: 엄청 앞서가신 분이시죠.
0: 그러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0: 안타 기획이라는 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예, 그, 오디션, 그러니까 밴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발탁된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0: 누구예요?
1: 저하고. 네. 최헌 선배. 최헌 선배는 지금 돌아가셨죠?
0: 그렇죠.
1: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발탁을 하고 최헌 씨에게는 오동잎을 주고 저에게는 사랑만은 않겠어요.
0: 좀. 그렇구나.
1: 그러면 곡이 나오자 말자 뭐 예. 오동잎도 대단했잖아요.
0: 아, 대단했죠.
1: 예. 그래서 안타 프로덕션이 생기게 이제 사무실도 없이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0: 예,
1: 아, 그래서
0: 대단하시네.
1: 그게 이제 사업체가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좀 있다가는 예, 인순이 씨도 합류도 하고
0: 네. 그래서 이제 안타기획에 멤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구나.
1: 네.
0: 아, 알겠습니다.
2: 그 2428님이 저는 윤수일님 초등학교 모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교실에서 아파트 노래가 계속 나와요. 좋아 윤수일.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초등학교가.
1: 장생포 초등학교입니다.
0: 거제도.
1: 아닙니다. 울산 장생포입니다. 거제도는 울산. 장승포입니다.
0: 아, 그게 또 다르구나. 네. 울산이구나.
2: 거기 가면 네. 교실에 노래가 나온대요.
0: 그 교실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나 보죠?

0: 박물관처럼?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길도 있고, 제 동상도 있고, 제 그, 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2: 와.
1: 아파트를 아주 외벽을 네. 완전 제 앨범 25장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그런 곳도
0: 울산 장생포에 가면 네, 그런 게 있다고요?
1: 있습니다.
0: 야, 한번 좀 울산 장생포 쪽 놀러 가면 그럼 한번 봐야 되겠네. 네.
1: 그러니까 울산에는 고복수 선생이 울산 출신이고 네. 그 다음은 제가 있어서 막 동민들이고 노래비도 만들어 주시고 예 그런 예, 것도 길도 조성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0: 그 송금 씨는 울진이잖아. 울진. 네. 울진하고 울산 제가 그쪽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가깝지 않아요?
2: 아니요. 울진은 강원도에 붙어 있고 울산은 경남 지역이어가지고
1: 아, 경북 아닙니까?
2: 네 경북 울진이어가지고
0: 강원도 쪽에 붙어 있다.
1: 붙어 있는 네. 예, 경북이죠.
2: 경북이어가지고
0: 네. 한번 저 후배 가수니까 꼭 여긴 가보셔야 되겠네. 송금 씨가.
2: 무조건 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사진도 찍고
1: 고맙습니다.
2: 네, 울산 가면 꼭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또 다른 문자는
2: 1081님께서 오늘 더욱 반갑습니다. 가요계 신사 윤수일님이 출연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윤수일 씨 노래 아파트 우동잎도 많이 불러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제가 하여튼 윤수일 씨 처음 이렇게 뵈었습니다면은 삼쾌를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나오던데 건강 비결이 삼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삼쾌가 어떤 거예요?
1: 저는 그 가장 기본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어야죠.
0: 그렇죠.
1: 예, 네, 뭐 꼭 화려하게 먹는 거 비싼 거 먹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그래도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먹는 거.
0: 네.
1: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야 됩니다.
0: 예예. 예. 숙면을 취해야 되는
2: 거예요.
0: 예.
2: 쾌면.
1: 최소 제가 생각할 때 6시간 이상은 자줘야 저희들 가수들은 한 7시간 자야죠.
2: 네. 저는 10시간 잡니다.
1: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폴레옹이 4시간 자고 참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0: 예.
1: 그 욕심 때문에 잠을 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수라는 직업은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서 네. 최소 6시간,
0: 6시간 자야 된다.
1: 그 다음에는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이 원활하게만 해주면.
0: 네. 쾌변.
1: 예. 네.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0: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 예.
1: 그 싼 그거는 좀.
0: 배출하고.
1: 예, 배출한다.
2: 아웃풋.
0: 아니 근데 가수들은 그러면은 진짜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십니까? 중간에 안 깨세요?
1: 저는 뭐 6시간은 충분히.
0: 그래요?
1: 예, 논스톱으로.
0: 아, 저는 어젯밤에도 한 2시간 자다가 눈 뜨고.
1: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요?
0: 아니, 무슨 뭐, 그 멜라토닌이 뭐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아, 숙면이 안 돼요.
1: 아니, 뭔가
0: 저는.
1: 스트레스에, 뭐 있거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0: 글쎄요.
1: 자주 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0: 네, 그렇죠,
1: 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윤수일 씨 그런 게 없나 봐. 예? 네?
1: 저는.
0: 숙면을 쫙 하신다니까.
1: 예, 예.
0: 정말 부럽습니다. 아, 이거. 하여튼, 윤수일 씨의 건강 비결 3K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자, 그러면 윤수일 씨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곡인데 무려 25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윤수일이 부릅니다. 살아 있다는 것으로라는 건데 이 곡 작사 작곡은
1: 예
0: 역시 윤수일 씨가 직접
1: 제가
0: 하신 거고요.
1: 예, 작사를 하고
0: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노래가?
1: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제가 착안을 했어요.
0: 네.
1: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조직, 가족 관계, 그다음에 건강 관계에서 살아 있지 않으면은 뭘 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우리 예. 살아있자.
0: 예, 예, 예.
1: 살아있는 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죠. 살자. 이런 의미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단 저 건강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취지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윤수일이 부릅니다. 신곡 살아있다는 것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살아 있다는 것으로. 네, 자, 신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 예정이신데 내년 초까지 미국 7개 주 또 일본 5개 도시, 호주 시드니 해외 공연. 예. 요 얘기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줘 보실래요? 아이돌도 힘든 일정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가능하도록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예. 예. 살면서 이런 기회도 네. 사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제 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은퇴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0: 예.
1: 음반은 다 만들었는데, 음반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아마 요즘 아시다, 우리 분검 씨 잘 아시지만, 그 젊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굳이 뭐 내까지 나가서 뭐 해야 되겠나, 이런 그 조금 그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뭐 이렇게 역주행이 네. 되고,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그러고 뭐 공연을 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예. 공연장을 섭외를 하고 예.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0: 미주나 뭐 일본이나 다 우리 해외 교민들 많이.
1: 그렇습니다.
0: 분들 많이 네. 사는 데니까 윤수일 씨 많이 곧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는 뭐 LA는 그럼 기본적으로 가시겠네.
1: 예. 예. LA. 저 뉴욕 네. 뭐 여기 두 군데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0: 그렇죠.
1: 뭐 샌프란시스코도 네. 있고 예. 저 위에 시애틀도 있고요.
0: 시애틀.
1: 시카고도 있고.
0: 네. 아 좋은 데네 전부. 자 4484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와 저는 터미널이 최애곡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 0529님께서 영등포 롯데백화점 윤수일 밴드 공연에서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열창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1: 오래됐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네.
0: 저는 네. 청취자님이 저 회고를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로 EBS에서 만들었던 콘텐츠 같던데 네. 윤수일 씨가 밴드하고 같이 무대에 있는데 이 청중은 한 20여 분 정도
2: 공감?
0: 중년 공감? 중년분들이 네. 계셨고 네, 네, 네. 윤수일 씨가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면서
1: 네, 네.
0: 자, 아파트인가 그 노래를 쫙 하니까 그냥 그 한 20여 명 청중이 막 박수치고 그랬던 그 영상이 저는 기억이
1: 네,
0: 나요.
2: 네. 네. 또 3386님께서 갑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2: 공전의 히트곡 아파트와 더불어 국내 가요의 하드락의 빠른 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수일님 밴드의 제2의 고향도 신나는 곡입니다.
0: 제2의 고향, 예.
2: 건재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그래요. 문자
1: 고맙습니다.
0: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0년생이기 때문에 윤수일 씨의 그 아파트 노래를 들으면서 커왔던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띵동, 띵동 이 부분만 들어도 벌써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가는 그런 세대인데. 아.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2: 맞아요.
0: 자, 터미널 그 듣고 싶다는 청중
1: 예,
0: 청취자들이 많이 오늘 있어요.
1: 오늘 선곡이 있는데요.
0: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장맛비도 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윤수일의 터미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윤수일의 터미널.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 노래 꼭 듣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예. 오. 이 노래 저희도 저 파블로 피디저가 가끔씩 선곡을 해서 이 노래 많이 틀었었어요.
1: 네네.
0: 터미널. 보면은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이제 터미널, 심야의 터미널인데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잖아요. 예? 그 남자친구는 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떠나버리는 거고.
1: 네.
0: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1: 서울 맞습니다.
0: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울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0: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노랫말을 만드시게 됐어요?
1: 그 저의 첫사랑 얘기죠.
0: 예?
1: 첫사랑 얘기입니다. 예. 학창시절에 만나서
0: 네.
1: 아, 참 서로의 정을 나누고 그런 네. 사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을 위해서 서울로 떠나야 되는 제
0: 일시일은 예시일은 떠나야 예, 됐고
1: 떠나니까 근데 옛날로 치면은 뭐 성춘향이 이도령 성춘향이 그처럼 이렇게 헤어지는데
0: 네.
1: 다른 점은 이제 올라와서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아차 내 고향이 있지
0: 예.
1: 이러고 찾아갔잖아요
0: 예.
1: 찾아가니까 벌써 결혼하고
0: 잘한 아, 그렇게 됐구나.
1: 그 성춘향이라는 그 주인공은 참 오매불만 기다리시고 끝까지 했는데 야
0: 갔더니 이제 성공해서 좀 찾으러 갔더니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거나
1: 그러니까 막차 타고 올라오면서 울지 않습니까?
2: 예.
1: 그게 저의 얘기입니다.
0: 그러면 그 터미널도 그럼 울산 터미널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상상해서 만드신 거예요?
1: 그 작곡이라는 거는 거의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뭐 비경험된 얘기를 하면은 예.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리얼하게 제가 그걸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2: 와. 예.
0: 확실히 노래라는 게 어떤 그 우리가 스토리라는 게 말이죠. 그 가공해낸 이야기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특히 거짓말 못 합니다.
0: 예.
1: 제가 나오는 노래는 제가 경험한 거 또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뭐 영화를 보고도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소설을 읽다가도 영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몸소 느낀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0: 그렇죠.
1: 예, 진정성이죠.
0: 그 저 영국 그룹 있잖아요. 스모키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1: 예.
0: 거기도 아마 실화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실화입니다.
0: 아, 그것도 실화래요?
1: 실화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살던 앨리스라는 소녀가 24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벤츠가 와 오니까 그 벤츠 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 예.
0: 아, 그렇구나. 야,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시는구나. 아. 자, 문자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1881님께서 윤수일님 첫사랑 이야기라니 대박이네요.
0: 그러니까.
2: 우와, 에피소드를 알고 아니,
0: 저는
2: 들으니까 노래가
0: 상상 속에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2: 저도요.
0: 팩트를 얘기하셨네요.
2: 저는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떠나는 거를 그 터미널에 남아서 이렇게 슬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알고
0: 그러니까요.
2: 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떠나시는데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막 그 막 애원하던 여자분이 이제 벌써 결혼을 다 해버리고 배신되는 거야. 갔더니 없어. 그 얘기를 알고 들으니까 노래가 더 와닿아요 지금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2: 네.
1: 아, 서글픈 마음입니다 이거.
2: 그러니까요.
0: 아니 그 혹시 그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결혼하고 이제 다. 안 계셨다 근데 지금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예, 은근히 저기 풍문으로
2: 들었어
1: 들어가지고 알죠.
0: 예.
1: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사니까.
0: 예.
1: 아 좋다.
0: 아 이게 됐죠 뭐.
1: 그럼 나도 막 포기리 다겠다.
0: 예.
2: 멋있다. 네. 네, 8920님께서 윤수일 씨 팬이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터미널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찔끔 납니다. 가수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라고 하셨어요. 와.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싱어 송라이터시니까 또 가능한 얘기인
2: 네.
0: 것 같고요.
2: 고맙습니다.
0: 자, 그러면 또 윤수일 씨, 자, 이제 노래 한번 예, 들어봐야죠. 네. 자, 그러면 이
2: 네.
0: 윤수일의 꿈인지
1: 생신.
0: 생신지 듣겠습니다.

0: 마지막에 땡 하면서 피아노 반주 소리 들렸는데 이 노래가 꿈인지 생신지가 나온 게 작년 3월 17일이네요. 네.
1: 그렇습니다.
0: 이 노래도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곡인가요? 터미널처럼?
1: 맞습니다.
0: 네. 짧게 한번 짧게 스토리로 한번 청취자들한테. 그
1: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최근에 다시 네. 한번 만났습니다. 뭐 제 사생활을 얘기하자면 너무 이 시간이 짧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새로운 참 뭔가 반짝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을 꿈인지 생신지 예. 그대가 내 곁에 왔네.
0: 네.
1: 예.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제가 썼던 곡입니다. 네.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가수에게입니다만 최성수 씨가 가수 해후 최성수 씨가 이제 뉴욕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되게 힘들었대요.
1: 네.
0: 그 노래 있죠. 그 언더락스.
2: 네네. 위스키 언더락스.
1: 위스키 언더락스.
0: 네. 그게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최성수 씨도 설명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밤에 혼자 가지고 자기 생일날이었대요. 근데 웨이터한테 뭘 시켰더니 언더락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1: 예, 예.
0: 하여튼 모든 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 드리고 자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윤실 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유, 저도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9: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의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청담대교 북단에서부터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북단 부근 2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다리 건너기에 불편한 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로 보냅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면 여의 분기점에서 신월기점 4km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3, 4차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어릴 때 시장은 엄마를 따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장을 보는 건 어른들의 일이었고 저는 그저 옆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핫도그 하나, 떡꼬치 하나 얻어먹으면 그걸로 충분히 신나는 날이었죠.
2: 그래서인지 시장은 지금도 배를 채우러 간다기보다 기분을 채우러 가는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걷고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맛있는 냄새를 맡다 보면 괜히 발걸음도 느려지죠.
1: 시장에는 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목소리가 오가고 웃음도 흥정도 함께 오갑니다. 시장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마트에서는 필요한 것만 담아오는데 시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것까지 손에 들려있게 되죠. 마트 한번 보세요. 아, 오늘은 이게 좋아요. 한마디에 발길이 멈추고 한 조각을 맛보다가 한 봉지를 사오기도 합니다.
2: 생각해보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골가게 사장님의 안부를 묻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서로의 하루를 잠깐씩 나누는 곳.
1: 그래서 시장은 물건보다 사람 냄새가 먼저 기억나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시장처럼 정겹고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0: 날씨가 꾸물꾸물하다가 햇빛이 또 나고 하는데도 또 습하고.
1: 그죠. 또 오늘 저녁에도 또비 예보가 있고.
0: 와.
1: 이럴 때일수록
0: 네.
1: 잘 먹고 즐겁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힘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저희랑 수다 신나게 떨면서
1: 네.
0: 한번 더위를 이겨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시장입니다.
0: 네.
1: 니미 시스터즈가 유난히 사랑하는 곳 시장인데요.
0: 네.
1: 저희 집이 둘다좀 가까운 편인데.
0: 맞아요.
1: 코앞에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지
0: 맞습니다.
1: 않겠습니까?
0: 저는
1: 네.
0: 마늘장아찌 사는 단골 반찬집이 시장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막 늦게 가서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왜냐면 그날 고기를 꼭 먹어야 했으니까
1: 아, 마늘장아찌
0: 해가지고.
1: 꼭 필요해.
0: 네, 마늘장아찌 사러 막 뛰어갔는데 아저씨가 막, 힉힉대고 있더니, 아유,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1: 그때 너무 감사하죠.
0: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반찬 괜히 조금 더 담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1: 이게 또 단골, 시장에 또 단골집의 또
0: 네.
1: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시장은 그런 맛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도 사지만 그 익숙한 얼굴들도 만나고 늘 가던 가게 한 바퀴 또 도는 재미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시장, 단골 가게, 그리고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추억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해주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신선한 채소죠.
1: 채소.
0: 오늘 테마와 잘 어울리는 노래, 노라조의 야채 듣고 오겠습니다.

0: 라조의 야채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야채 노래가
1: 야채 노래 이렇게
0: 시장 같아.
1: 신이
0: 시장.
1: 그러게요. 시장이 들썩들썩한
0: 그
1: 기분이
0: 시장의 그
1: 드는데
0: 살아있는 에너지.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아주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5145님. 단골 백반집에 들어서면 신선한 식재료나 완성된 의심도 종종 보이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빈그릇입니다. 정갈한 식탁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 몇 가지 찬이 놓였던 식기가 깨끗하게 비워진 모습을 보면 어떤 음식이었는지 궁금해져요. 사장님은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시네요. 무엇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걸까요? 힘든 과정을 잊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겠죠? 미미 시스터즈,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해봐요.
0: 오예사우님 오늘도 굉장히 따뜻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1: 그러게, 이게 음식에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다 먹고 비워진 그릇을 보면서 이렇게 또 철학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0: 이 사장님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항상 음식을 만드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빈 그릇을 목표로.
0: 맛있게 모든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1: 그러면 힘들게 만들었던 과정도 있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0: 사실 그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은 맛없게 먹었어도 네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1: 하지만 빈 그릇을 보면은.
0: 빈 그릇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배고프다.
0: 그런 단골 백반집이 있으셔서 정말 부럽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저는 없는데 아쉽네요.
1: 교수님, 날이 흐려요. 어제보다 시원해서 좋네요.
0: 그쵸.
1: 비가 또 한바탕 내리고 나서 조금 살짝
0: 조금 시원했는데
1: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0: 그래, 조금 뽀송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꽃마리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꽃마리님 이렇게 매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다정한 인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김처복마니님 반갑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흐린 시흥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다 출첵합니다. 저도 어디든 여행 가면 꼭 시장을 둘러봅니다. 국내든 해외든요.
0: 오 빙고 저도요. 저희도 그래요.
1: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야지 또 그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사람 만나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1: 그치.
0: 잠시 뒤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오랜만에 시장에 갔어요. 역시 시장은 인심이 좋아서 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시장의 매력이죠.
1: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맛있을까? 요거 살까 말까? 그러면 꼭 옆에 분이 이거 너무 맛있어요.
0: 맞아.
1: 이거 꼭 두 개 사시라고. 요맛보다 저 맛이 더 맛있다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0: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이 더 믿음이 가는 느낌?
1: 맞아. 약간 이렇게 마트나 온라인 그 주문을 하면은 딱 진짜 그것만 사잖아요. 그쵸?
0: 맞아요.
1: 하지만 시장은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무거워진다.
0: 맞습니다. 네. 이게 싸네. 오늘 이거 진짜 싸네.
1: 이거 안 사면 진짜 손해겠는데?
0: 그치, 그치.
1: 꽃마리님, 시장에 안 가본 지 5년이 넘으셨대요.
0: 이게 시장이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게 아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마음먹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0: 네, 이게 전통시장이 가면 정말 좋은데
1: 맞아요.
0: 5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시장에 어떤 뭐 아직 가깝지 않아도 시장에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마리님. 김처복마니님께서 먹거리 천국 전통시장.
1: 너무 좋죠. 먹거리 천국.
0: 네. 진짜 사실,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가면.
1: 그쵸. 또 가면 또 먹을 수 있는 약간 시식용 음식도 많고요.
0: 맞아요. 진짜 배가 불러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가면. 사실 저희 미미 시스터즈도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0: 네.
1: 저희가 약간 시장이 굉장히 가까운 마을에 사는데, 망원시장이라고 여러분 아시려나요? 망원시장 3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 부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쵸?
0: 맞아요. 저희 외국 친구들이나 다른 동네 친구들 오면 꼭 한 번씩 데려가잖아요.
1: 필수 코스.
0: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전통시장 가까운 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장도 보고 마트도 가지만 고기, 채소, 과일은 아직도 시장으로 가요.
1: 싸고 싱싱하죠.
0: 맞아요. 그리고 떡볶이떡, 밀떡. 요거 무조건 시장이에요. 요건 대체가 안 됩니다.
1: 아마 같은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저도 밀떡 꼭 그 시장 고 가게에서 사고요.
0: 네.
1: 두부도 시장 두부가.
0: 거기 그 집 두부도 맛있더라고요.
1: 맞아. 판두부 진짜.
0: 뜨끈뜨끈하고.
1: 뜨끈뜨끈하게 나왔을 때 그것도 시식할 수 있는 그 간장이랑 같이 이렇게 놓여있잖아요.
0: 맞아요.
1: 진짜 두부도 시장 두부입니다. 맞아요.
0: 고소해 너무.
1: 고소함이 달라요. 또 구운 김도 시장에서 또 즉석에서 구워주셔서 딱 진공포장해주시는

0: 근데 또 진짜 또
1: 아, 맛 없을 수가 없죠.
0: 아, 이상하게 그런 건 꼭 시장에서 사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아, 맞아요.
1: 두부 한 모 사러 갔다가 닭강정 사고 찹쌀 도넛 사고 아, 봉지가 자꾸 늘어나죠.
0: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사면은 큰 미미 집에도 나눠주고 아래 집에도 나눠주고 이제 나눔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또 많이 사요. 그렇죠?
1: 이게 시장의 굴레. 시장 하면은 저는 어릴 때 기억도 참 많이 나는데요. 엄마 따라서 장 보러 가면 시장 상인분들이 괜히 뻥튀기 하나 쥐어주시고
0: 아, 맞아 맞아.
1: 막 핫도그 먹고 떡꼬치 먹고 이렇게 얻어 먹으면
0: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1: 아, 그날은 진짜 신났거든요. 그리고 김 굽는 냄새. 그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0: 아, 그리고 참기름집.
1: 아. 고춧가루랑 참기름 꼭 같이
0: 맞아.
1: 팔잖아요.
0: 들기름. 아.
1: 떡집, 떡집.
0: 떡집. 아, 아. 가래떡 숭숭숭 나오는
1: 아, 그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 아.
0: 저는 시장 딱 생각하면은 어릴 때 곤약이 생각이 나요. 저는
1: 곤약.
0: 그 어릴 때 손에 이렇게 종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도 흔적이 있는데 수술을 손바닥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병원을 나와서 시장을 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꼭 곤약을 사가지고 졸여서 약간 약처럼
1: 그 곤약이 종기에 좋다는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0: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곤약 먹으면 그때 이제 붕대 칭칭 감은 손으로 시장 가서 이렇게 꼭 곤약집 옆에 이렇게 생선 가게 이런 게 큰 조개 있잖아요. 아. 거기에 손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혼나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도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오일장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1: 아, 오일장 너무 좋죠.
0: 오일장 가면 또 뻥튀기가 이렇게 또 뻥튀기 가게가 별미 있죠.
1: 너무 좋죠.
0: 그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장님이 아 이번 주에는 어느 시장 이렇게 매주
1: 투어를 하시는구나.
0: 투어를 요일마다 5일장이 다르니까
1: 맞네.
0: 오늘에 여기 가서 매상을 얼마 올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뻥 하고 사람들 다 같이 으악 하고 그
1: 준비
0: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런 느낌으로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1: 아 요즘 참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해요.
0: 맞습니다.
1: 요즘 시골에.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은 뻥튀기가 많이 뻥튀기 이미 튀겨진 거를 파시잖아요.
0: 맞아요.
1: 아, 진짜 시장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둘 다 여행 가도 아까 그 문자 온 것처럼 그 국내든 해외든 시장 꼭 가잖아요.
0: 꼭 갑니다. 꼭 갑니다. 슈퍼마켓도 꼭 가는데 전통시장도 꼭 가죠.
1: 맞아요. 벼룩시장도 가고.
0: 그렇죠. 그
1: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작은 미미가 시장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흥분되는. 그 배고파 꽃마리님도 지금 배고파져요.
1: 맞아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배고픈 시간이 계속 준비되어 있거든요.
0: 오늘 한 시간 동안 내내 배고플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1: 저는 시칠리아 여행에서 갔던 카타니아라는 도시의 수산시장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0: 수산시장.
1: 상인분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상인분이 새우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시고
0: 너무 다정한. 너무 스윗하신 거 아니에요?
1: 그냥 너도 먹어봐라,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옆에서 그리고 참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점 썰어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주시고 저도
0: 시장 인심이
1: 여기는
0: 유럽도 장난 아니네.
1: 이 시칠리아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얻어 먹고 싶었는데 괜히 이렇게 쭈뼛쭈뼛 멀리서 보다가 구경만 하다 왔어요.
0: 아 아깝다. 다음엔 무조건 가까이 가십시오. 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곳입니다.
1: 그러게요.
0: 이거 무슨
1: 좋았어.
0: 맛이에요? 저 한국에서 왔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진짜
1: 새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칠리아에 또 다른 도시 시라쿠사라는 곳의 시장에서 거기는 각종 과일을 말려서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포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뭐 오렌지, 메론, 파인애플, 구아바 막 이런 걸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사서 먹어본 다음에 다음날 선물용으로 많이 사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샀는데 아저씨가 좀 먹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0: 일단 앉아봐.
1: 이탈리아 말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먹다가 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살 뻔하다가 겨우 참았어요.
0: 캐리어가 다 과일 이탈리아 과일로 꽉 찰 뻔했네요.
1: 네.
0: 시장은 어느 나라를 가도 일단 먹이고 시작하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배고픈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0: 진짜 다 저도 그 시장에 단골 정육점이 있는데 가면은 항상 덤으로 육회 먹거리 같은 걸 육회거리를 또 이렇게 쌓아주세요.
1: 네.
0: 그럼 그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시장 가면 꼭 간 김에 떡볶이도 사 먹고,
1: 그치.
0: 어묵도 입에 불고,
1: 그치.
0: 호떡도 사 먹고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샀지?
1: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는 거죠.
0: 그치, 맘대로 내 맘대로 엄마 안 사줘도 돼. 내 돈으로 그러니까 사 먹어.
1: 엄마한테 여쭤보지 않고.
0: 그치.
1: 저도 시장 초입에 그 꽈배기집 있잖아요. 그렇겠지. 거기서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찹쌀 도넛을 먹거든요, 저는.
0: 아, 설탕 캬, 부러지.
1: 어, 팥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아, 쫄깃한 찹쌀 도넛. 맛있죠. 그리고 또 오징어 튀김 넣은 김밥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0: 아, 있죠, 있죠, 있죠. 맞아요.
1: 그 시장에 빈대떡 집에 앉아서 이렇게 오징어 볶음 소면에 소주 한잔하면 또. 야. 너무 맛있는데. 아, 가고 싶다, 다시.
0: 댓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꽃마리님, 맛있겠다. 소연이 아빠님도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해지죠. 꽃마리님도 막 머릿속으로 벌써 상상 중이시래요.
1: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0: 어, 또 김초봉 마님님께서 응. 용인시장, 오일장이 엄청 활기차다고 합니다.
1: 오, 맞아요.
0: 그리고 순대 족발 골목이 유명해요. 양도 소자 시키면 대짜 같이 나오고 와우. 맛도 최고입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1: 아, 용인에 갈 일이 오일장. 있다면 시장 아. 오일장을 한번 날 맞춰서 가봐야겠네요.
0: 아, 배고파. 어, 벌써 점액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1: 아직 진짜, 아닙니다.
0: 진짜 군침이 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적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음식, 지금도 시장 가면 꼭 사오는 물건, 우리 동네 시장 자랑 혹은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추억도 좋습니다.
1: 네, 여러분의 시장 이야기 기다릴게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만드는 두 주인공이 맞붙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장 최강 간식점.
0: 오늘만큼은 장 보러 갔다가 계획이 없던 봉투 하나 더 들고 나오게 만드는 그 유혹들의 대결입니다.
1: 과연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시장 대표 간식, 시장 최강 간식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시장 최강 간식전, 오늘 저의 선택은요? 바로 시장 닭강정. 시장에 가면 이상하게 꼭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가게가 있어요. 안 사도 멈춰요.
1: 일단 멈추고 봐.
0: 네, 멀리서부터 달콤한 양념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커다란 양념통에서는 갓 튀긴 닭강정을 쉴 새 없이 버무리고 있는 그 집이죠. 요즘은 정말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간장 마늘 맛, 매콤한 맛, 달콤한 양념 맛, 치즈 시즈닝을 듬뿍 입힌 고소한 맛까지. 저는 거의 항상 간장 마늘과 매콤한 맛으로 반반을 고릅니다. 간장 마늘은 짭조름한 감칠맛 뒤로 은은한 마늘 향이 퍼지고 매콤한 맛은 달콤하게 시작해서 끝에 살짝 올라오는 매운맛이 입안을 다시 깨워줍니다. 갓 튀긴 순살 닭을 커다란 양념통에 넣고 주걱으로 몇 번 크게 뒤집으면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양념이 닭 한 조각 한 조각을 빈틈없이 감싸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도 군침이 먼저 돌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김 식혀서 드세요. 그때가 더 맛있어요. 처음엔 갓 튀긴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조금 식으면서 양념이 닭고기 속까지 더 깊게 스며들고 튀김옷은 바삭함 위에 살짝 쫀득한 식감이 더해줍니다.
1: 쫀득쫀득.
0: 속살은 여전히 촉촉하고 육즙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닭강정의 진짜 맛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알면서도 집까지 참기가 좀 어렵죠.
1: 그렇죠.
0: 봉투를 열어서 한 조각 집으면 손끝에 달콤한 양념이 살짝 묻고 한입 베어무는 순간 바삭. 얇은 튀김옷이 먼저 기분 좋게 부서지고 바로 뒤이어 촉촉한 닭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 침고요. 씹을수록 달콤함과 짭조름함이 번지고 마지막에 매콤한 맛이 살짝 올라오면 어느새 손은 또 다음 조각을 향하고 있습니다. 간장 마늘 하나, 매콤한 맛 하나, 다시 강장 마늘 하나. 아, 이러다 집까지 못 가져갈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아봅니다. 저는 시장 닭강정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시장 구경을 가장 맛있게 마무리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봉투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한 조각 집어먹는 그 순간까지가 시장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시장에 가신다면 그 냄새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시장 최강 간식전, 저는 시장 닭강정으로 갑니다.
1: 아, 요것도 강하다. 닭강정 요것도 센 거 가져오셨네요.
0: 그럼요.
1: 반반으로 고르는 재미가 있는 닭강정.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시장의 원조 반반은. 하지만 사실 이거죠.
0: 오.

0: 그렇지.
1: 오늘 저의 선택 시장 최강 간식전 저의 선택은요. 바로 시장 만두입니다.
0: 어허.
1: 시장에 가면 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엄청나게 큰 가게가 있어요. 찜통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확 올라오고 그 사이로 갓 쪄낸 만두들이 카지런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얇은 만두피 너머로 만두소가 은은하게 비치는데요. 고기만두는 담백한 고기소가 살짝 보이고 김치만두는 빨간 김치소가 비쳐서 보기만 해도 어느 걸 먼저 먹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장 만두는 역시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아,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반으로 주세요. 고기만두는 촉촉한 만두소에서 고기의 고소한 풍미가 퍼지고 김치만두는 잘 익은 김치의 칼칼한 감칠맛이 입맛을 확 깨워줍니다. 하나는 포근하고 하나는 개운해서 번갈아 먹는 재미가 있죠. 포장을 기다리는 시간도 참 좋습니다. 사장님이 찜통에서 만두를 하나하나 담아주시면 비닐봉지 안은 김새 뽀얀 균으로 가득 차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봉투를 넣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다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따뜻한 만두 냄새가 식탁 가득 퍼집니다. 하나만 먹어볼까? 그렇게 집어든 첫 만두가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죠. 후후 불어서 한입 베어물면 쫄깃한 만두피가 지나 촉촉한 만두소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고기만두는 담백한 풍미가 은은하게 풍기고 김치만두는 알싸한 김치향이 떠오르면서 또 하나를 집게 만들죠.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다시 고기만두 하나. 입안은 계속 다음 만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만두를 간장에 살짝만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간장을 듬뿍 찍어 먹기보다 살짝만 찍어야지 만두소의 담백한 맛도 김치의 감칠맛도 더 또렷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접시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만두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시장의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집까지 데려오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이 괜히 정답이 아니죠. 오늘 시장 최강 간식전 저는 시장만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0: 아, 자가미미님 침이 고여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요.
1: 아, 마시셔 마시셔.
0: 저는 오늘 더 확신하게 됐어요. 물론 만두 좋아요. 근데 여름엔 좀 덥습니다.
1: 아,
0: 시장 닭강정은요, 시장을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장 다 보고 나오는 길에 하나씩 집어먹는 재미, 아, 못 참죠.
1: 아,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죠. 따뜻하게.
0: 아, 시켜서 저는, 먹어야 돼.
1: 근데 그게 저는 닭강정 그게 아쉬워요. 집에 가기 전에 다 없어진다고요.
0: 오.
1: 가는 도중에 다 하나씩 하나씩 주워먹다 보면은 없어져. 시장만두는 집까지 따뜻하게 데려가는 행복이 있는 음식입니다.
0: 아,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행복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봉투를 열고 한 조각 딱 그 먹는 순간부터 시장 구경이 완성되거든요.
1: 아, 만두는 집에 도착해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봉투를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거든요.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아 고기만두? 김치만두? 뭐부터 먹을까? 하면서 다 같이 젓가락을 들게 되잖아요.
0: 아, 닭강정도 같이 먹어요.
1: 아 근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크미님 가는 길에 다 드실 거잖아요.
0: 아, 두 상자 사면 되죠?
1: 아 지혜롭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좋은 음식은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것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저는 맛있는 음식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어허.
0: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어야죠.
1: 어허.
0: 오늘도 시장 대표 간식들의 자존심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1: 야.
0: 시장을 걸어오는 길이 더 행복한 시장 닭강정이냐. 시장에서 걸어오는 길, 돌아오는 길, 집에 돌아와서, 집에 다 돌아와서 식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장 만두냐. 아, 생각만 해도 좀 덥네요.
1: 아.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시장의 행복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091입니다.
0: 시장 구경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디저트 먹을 시간입니다.
1: 아.
0: 만두도 먹고 닭강정도 먹었는데 시원한 빙수가 빠질 수 없겠죠.
1: 아, 그렇죠.
0: 아, 예전에는 시장 가면은 빙수집 꼭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빙수집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쵸, 요즘 슬러시, CK 이런 집 만드는데 그러게
0: 그쵸,
1: 빙수집이.
0: 그쵸. 조금 아쉽지만 이 노래로 한번 아쉬움 대신해 볼게요.
1: 네.
0: 임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 아, 김초복마니님께서 네. 제 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속초시장 닭강정 생각납니다. 저도 속초시장 닭강정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아~
1: 집에서 주문해서 먹은 적도 있어요, 택배로. 아~ 네, 역시 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한데 그래서 닭강정은 역시 시장은 닭강정이죠. 김초복마니님 역시 현명하십니다. 좋은 선택 감사합니다.
0: 자, 축하드립니다.
1: 아, 벌써 지금 승리 인정하신 네, 거예요?
0: 닭강정 한 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소연이 아빠님께서도 바로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호떡이 없다니 실망입니다.
1: 아, 소연이 아빠님. 여름에 호떡은 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여름에는... 실망하고 싶으셨다니 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0: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실망 축하드립니다. 3117님, 겨울에 만두 주문하고 만두솥 앞에서 증기 째는 거 좋아해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맞아. 그 증기 너무 좋죠. 아, 또 피부 맞아요. 왠지 탄력도 생길 것 같고. 하지만 겨울이라는 또.
1: 그쵸. 또 여름에 이 증기 쐬면 짜증나죠.
0: 3117님, 자, 여름에도 좋아한다고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1: 9778님께서 네. 닭강정과 김치만두 둘 다 먹고 싶네요. 아, 오늘은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야. 벌써 솔로몬처럼.
0: 현명.

0: 또 결론
1: 네,
0: 내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9778님,
0: 하지만
1: 무승분가?
0: 한번더 가봅시다.
1: 저 이길 것 같은데.
0: 김초복마니님께서 만두 캬.
1: 아, 김초봉마니님,
0: 그치.
1: 진짜. 아니,
0: 긴 말이
1: 지금
0: 필요
1: 양다리
0: 없습니다.
1: 고치시는 거예요?
0: 만두 캬.
1: 와, 뭘 드실 거예요? 딱 확실히 정해주세요. 김초봉마니님, 오늘 저녁 뭐 드실 건지. 소연이 아빠님께서
0: 네.
1: 새로 생긴 만두 가게 앞에 적힌 글 직접 빚은 만두 팝니다.
0: 아,
1: 그리고 투명한 유리 앞에서 주인장의 바삐 움직이는 손과 하얀 밀가루가 날리는 것을 보다 보니 집집마다 직접 만두를 만들어서 다른 맛을 뽐냈던 시절을 생각하게
0: 그렇죠,
1: 되나요?
0: 만두죠, 만두, 만두.
1: 만두는 직접 만들어 먹어야죠. 실망입니다.
0: 땡 뭐라고요? 이러시기에요?
1: 네, 사 먹는 게 잘못됐다. 이거 닭강정은 좀 만들기 어렵죠 집에서. 역시 소연이 아빠님.
0: 아, 진만두를 또 진만두에는 표를 주겠지만 시장 만두 표를 줄 수 없다. 하, 또 이렇게 또 소연이 아빠님의 입맛을 맞춰드려야 될 텐데.
1: 어쨌든 큰일네. 실망을 두 번 하셔서 오늘은 성공입니다.
0: 김갑규님은 만두도 집에 가는 동안 없어지는데.
1: 진짜 닭강정이랑 다르지 않다 이거죠. 사실 만두도 따끈할 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0: 아, 그렇죠. 한 판 이제 거기 앞에서 먹고
1: 그치.
0: 집에서 또 한 판 또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수님, 고기만두, 김치만두에 새우만두도 사야 해요.
1: 아, 새우만두. 아,
0: 찐빵도요.
1: 아. 새우만두, 갈비만두도 맛있는데.
0: 아, 그러지, 그러지.
1: 또 이러면 또 군만두도 먹고, 튀김만두도 먹고.
0: 자, 만두로 오세요. 만두 쪽으로 오십시오.
1: 만두국도 먹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찐빵을 또 같이 사야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먹으면서 리프레시 하거나
0: 그쵸,
1: 아니면 디저트.
0: 디저트로 그치, 달달하니. 그치.
1: 금수님 역시 네. 쩝쩝박스 하시군요.
0: 8913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시장은 족발집 사장님 말투가 독특하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성대모사를 해보려고 노래 나간 동안에 피디님께 여쭤봤는데, 요, 이렇게 알까기 억양으로 하신대요, 이 사장님이.
1: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0: 무슨 말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들야들한 족발이 2만원입니다를 알까기 억양으로 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게 인상 깊었는지 저희 조카가 이걸 똑같이 해요. 중독적인 말투신가 봐요.
1: 아, 진짜.
0: 우리 조카는 솜털처럼 부드럽고 귀여운 아이인데 개인기가 성대모사거든요.
1: 아, 개인기가 있어요.
0: 하루는, 우리 아가는 코도 귀도 말랑말랑 야들야들하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족발인 거냐고 대문은 유머쟁이기도 합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0: 아, 귀엽다. 이상 조카 바보였습니다. 길 닭강정의 한 표요. 잘 듣고 있습니다. 기승전 닭강정 조카 자랑하시다가 아. 닭강정의 한 표를 넣으셨어요.
1: 8913님.
0: 너무 귀엽다. 아유,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야들야들하니 그랬더니 그럼 내가 족발이야? 너무 귀엽다.
1: 너무 귀여운 조카 바보님. 8913님. 아, 행복하시겠네요.
0: 족발도 진짜 시장 족발이 맛있는데 그렇죠?
1: 맛있죠. 시장은 사실 다 맛있어요.
0: 맞아. 아, 오늘 좀 강하다 오늘.
1: 아, 그렇지.
0: 테마가 너무 강하다.
1: 아니,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났는데 네. 시장에 그 홍어회 무침 팔잖아요. 여름에 또 그 새콤달콤한 그 무침이 또 맛있는데.
0: 깻잎에 싸 먹는 홍어 무침.
1: 아, 오늘 저녁.
0: 큰일이다 오늘.
1: 일단 닭강정이 이기고 있네요, 여러분.
0: 그런 거 아니에요. 꽃마리님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1: 다 드셔야죠.
0: 자,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복마님께서 저는 오늘 더워서 닭강정.
1: 후!
0: 아.
1: 야.
0: 닭강정이 강세다.
1: 3117님께서도 여름엔 징계 안 째죠. 점점.
0: 아, 그 겨울에 만두를 제가 가져왔었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1: 자그미미님이 자기는 시장 만두를 꼭 하겠다고 먼저 골랐거든요.
0: 자신 있다.
1: 자신 있다고 했는데.
0: 제가 계절감을 잊었나 봅니다. 아, 아쉽다.
1: 자, 오늘의
0: 네.
1: 닭강정 승리!
0: 완승, 완승. 인정합니다, 인정.
1: 하지만
0: 네.
1: 정리해 봅시다. 네. 오늘의 결론도 간단하죠. 사실은 뭘 뭐 골라요. 둘 다 먹으면 되죠.
0: 두 박스씩 사야 됩니다. 또.
1: 그렇죠.
0: 각각 두 박스씩.
1: 바삭한 행복을 주는 시장 닭강정도
0: 네.
1: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시장 만두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0: 필요하다.
1: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맛있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먼저 향하는 시장의 맛이 무엇인가. 시장 최강 간식전. 오늘 저녁의 승자는 시장의 행복이다.
0: 시장의 행복 너무 좋네요.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0: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뭘 샀는지는 잊어도 누구랑 갔는지는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어린 시절 시장에서 사왔던 커다란 수박 하나. 그 안에는 여름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강산에의 할아버지와 수박 지금 출발합니다.
0: 강산에 1992년 발표한 1집으로 데뷔해서 지금도 신곡과 공연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벌써 35년?
1: 와.
0: 오늘은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할아버지와 수박 이야기입니다.
1: 강산의 노래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이별보다 연어, 명태, 수박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것들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늘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곡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수박 하나가 어느새 한 사람의 추억을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죠.
0: 가사를 들어보면요. 복덕방에서 장기를 두시던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내기장기에서 이기신 날이면 기분이 좋으셔서 커다란 수박 하나를 사오시고 가족들은 둘러앉아서 그 수박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도 그 평범한 여름 풍경이 이상하게 또렷이 그려집니다.
1: 뭔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이 맞아요. 그림이 싹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악도 참 매력적입니다. 추억을 노래하면 잔잔한 발라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노래는 경쾌한 락큰롤 리듬에 브라스 연주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날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추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강산에는 여러 인터뷰에서 데뷔 앨범을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억이 가장 자연스럽게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도 애써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느낌입니다.
1: 시장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장을 본 기억보다 손을 잡아주던 사람, 수박을 잘라 건네던 사람, 함께 웃던 여름날이 더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시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쌓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한 통의 수박에 담긴 여름날의 추억,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함께 듣고 올게요.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수박이 쌓여 있으면 여름이 왔구나 싶고 옥수수가 보이면 장마철이구나 싶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와 가지, 애호박이 한가득 놓여 있으면 아 진짜 여름이 한창이구나 싶죠.
1: 생각해보면 계절은 달력보다 음식으로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참외 나왔네, 핵감자가 나왔네. 그 한마디만으로도 계절이 훨씬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요.
0: 그런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계절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오늘이 초여름인지 한여름인지도 모른 채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1: 그래서 가끔은 계절을 느끼려고 애쓰기보다 그 계절을 담은 음식 하나를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입 베어먹는 순간 몸이 먼저 아 지금이 여름이구나 알아채기도 하니까요.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은 계절이 담긴 음식 하나 먹어보기.
1: 수박 한 조각도 좋고 토마토 하나도 좋고 복숭아 하나, 옥수수 하나도 좋습니다. 오늘의 계절을 한 입만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계절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도, 동네 가게 앞에도, 우리 곁에도 아주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1: 여러분은 여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0: 여러분은 어떤 여름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계절이 담긴 음식 하나 먹어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시장의 에너지와 사람 사는 냄새 이런 느낌과 딱 맞아떨어지는 곡이었던 것 같네요.
1: 꽃마리님께서 할아버지와 수박 노래 들으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1: 언제 들어도 신선한 느낌이 나는.
0: 네, 굉장히 정겹고
1: 명곡.
0: 네,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오일사원님께서도 도로에 주차된 트럭에서 파는 복숭아를 샀어요. 단단한 복숭아에서 상처 하나 없는데 어디선가 새어 나오는. 어디선가 새어나오는지 단내가 나네요.
0: 아, 복숭아 단내 너무 좋죠.
1: 빨리 퇴근해서 가족들과 여름에 달콤한 한 조각을 나누고 싶네요.
0: 아, 오늘 마음 체크인 주제처럼
1: 그러게요.
0: 계절을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과 함께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맛있겠다, 복숭아.
0: 네, 그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쉽게 계절 음식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계절에 살 수 있는 것들도 하나씩도 많이 파니까요.
1: 맞아요.
0: 시장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네. 꼭 한 번씩 생각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1: 그렇습니다.
0: 달라요.
1: 네.
0: 오늘 한 시간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계절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오래된 추억을 다시 만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마다의 시장을 지나며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즐거운 한 시간이었습니다.
1: 진짜 한 시간 동안 계속 먹는 얘기 했던 것 같아요.
0: 상당히 너무, 배고프네요.
1: 너무 신났습니다.
0: 네.
1: 다음 주 테마는 뭘까요? 바로 어른입니다.
0: 어른.
1: 어른. 어른.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다음 주 또 저희가 사랑하는 두 뮤지션이 특별 게스트로 나오실 예정입니다.
0: 네.
1: 바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틀었었던 후추스와 하원진 씨. 이 두 분인데요.
0: 네.
1: 다음 주에는 좋은 음악과 함께 오래 음악을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0: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1: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0: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내내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멀리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 유성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1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뒤로 1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남성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 때문에 1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북구 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는데요. 뒤로 2km 구간 속도로 문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정릉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월곡 램프에서부터 밀리고요. 같은 방면 홍제 램프에서 연희 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 때문에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꽃길만 걸어라.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미 잘 가꿔진 꽃길을 찾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길에 꽃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따금 우연히 발견하는 꽃들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런 거라는데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 꽃씨를 뿌리는 것도, 그 길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그 길을 걸으며 즐거워하는 누군가를 보는 기쁨도 분명 행복이겠죠. 그리고 여기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치료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꽃길만 걸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뭐 그렇습니까?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에? 에, 그렇죠. 그런데 꽃씨를 뿌릴 때 그걸 가꾸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는 그 들꽃 한 송이에 감동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꽃씨를 뿌리는 역할, 네, 뿌리는 역할은 저희 PD가 하고요. 그리고 가꾸는 거는 저희 작가님.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는 그 꽃들에 감사하는 거는 저. 네. 아유 정말. 네. 예, 뿌리고 가꾸는 게 힘들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부정맥 심방세동에 관해서 집중 탐구해 봅니다. 그 전에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뛸까요? 이게 문제인 줄 아셨죠? 네, 아닙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1년에 약 3천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소화기가 먹방을 담당한다면 호흡기가 산소 배달을 담당하고요. 신경계는 연락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기관계 중에서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함께 전국 투어를 담당하는 이 기관.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등과 가장 밀접한 진료 분야로 우리 몸 속에서 피가 빙글빙글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온몸 여행을 하는 이 기관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오늘도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쉽게 보기를 드립니다. 네네. 자, 1번 갱년기, 2번 애취, 재채기, 3번 순환기, 4번 이승기, 5번 감기.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자, 가슴에 손을 얹으면 느껴지는 일정한 박동. 아, 그 규칙이, 예, 그 규칙적인 리듬이 무너질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과 혈관의 길을 따라서 흐르는 생명의 리듬을 다루는 거 바로 순환기 내과인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그 리듬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까지 읽어내는 심장 리듬 전문가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 내과 장성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유. 오늘 쉬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눈치 없이 교수님 또 이렇게 네네 오셨습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평소에 혹시 이 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희 최근에 네.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0: 그렇습니다. 네,
1: 좀 많이 듣는 편이고
0: 네.
1: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는 외래 시간이랑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0: 네네 네,
1: 자주 듣지는 못하고
0: 아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에, 순환기 내과. 지난주에 사실 그 심장 혈관 흉부외과에 우리 강중규 교수님이 다녀가셨거든요. 네네. 에, 그런데 이 순환기 내과는 정확히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곳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 네. 이제 순환기 내과는 심장 내과라고도 하는데요.
0: 네.
1: 그냥 심장과 관련된 모든 질병을 다룬다.
0: 아.
1: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 중에 이제 저는 세부적으로는 심장 박동만 또 전문으로 다루는 세부 전문의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0: 네네.
1: 이제 심장 혈관 흉부외과는 주로 이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는 그런 과가 되겠고요.
0: 네.
1: 최근에는 뭐 가슴뼈를 열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은 심장 혈관 흉부외과 선생님이 한다. 이렇게
0: 아,
1: 이해하시면
0: 마취.
1: 되고
0: 네네.
1: 순환기 내과에서 하는 건 보통 시술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전신 마취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혈관 조영실이나
0: 네.
1: 부정맥 검사실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아, 네네.
1: 그래서 보통 뭐 그렇게 시술도 하지만 또 사실은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0: 네.
1: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근경색을 예로 들면은
0: 네.
1: 혈관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안쪽에서 이렇게 넓히거나 뚫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순환기 내과
0: 네.
1: 되겠고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에 세혈관을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가 이제
0: 그걸 흉부외과.
1: 네, 흉부외과 이렇게.
0: 아, 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까? 아,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우리가 그 제가 이제 기억을 다듬어 보니까 지난주 강준규 선생님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성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순환기 내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저 심장 스텐트 뭐 했어, 나 시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
0: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바로
1: 이제 그게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하는데
0: 하죠.
1: 이제 스텐트를 네.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따로
0: 아,
1: 있습니다.
0: 따로 계시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아까 부정맥 관련해서 또 말씀 오늘 여러분의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보통 그 정상 맥박수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어느 정도 정상 맥박수입니까?
1: 그래서 심장 맥박을 한번 측정을
0: 네.
1: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보통 이제 오른손 잡이라면은
0: 네.
1: 오른손 이제 검지 중지를 붙여서
0: 네.
1: 왼쪽 손목 안쪽에 엄지 손가락 있는 부위 끝자락
0: 네.
1: 여기를 짚어보면 맥박이 느껴질 겁니다.
0: 엄지 손가락 끝자락이요?
1: 네네. 그러니까 왼쪽
0: 아 느껴집니다.
1: 요골 동맥이라고
0: 네네네.
1: 하는데요.
0: 네네. 저도 아 저희는 지금까지 맥박을
1: 네.
0: 요 손바닥과 이어지는 요 가운데를 항상 짚고 있었네요.
1: 아, 엄지손가락 부분에 가까이 가셔야 맥박이 잘 네네,
0: 아,
1: 느껴집니다.
0: 그러네요, 진짜.
1: 저도 지금 긴장해서 맥박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0: 아, 긴장하셨어요? 전혀 이때, 모르겠는데요.
1: 이때 네네. 이제 맥박이 뛸 때마다
0: 네.
1: 쿵쿵쿵 소리를 내보시고요. 그거를 이제 시계를 보면서 15초만 재보시고
0: 네.
1: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은

0: 네, 1분 동안의 맥박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그 1분 동안의 맥박이 보통 60회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이다. 네네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교수님, 그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시계 있잖아요. 네. 요즘에 많이들 차지
0: 스마트워치.
1: 않습니까?
0: 네.
1: 스마트워치. 이걸로 이제 이거 잴 수 있잖아요.
0: 스마트워치에도 맥박을 재는 기능이 있고, 이것도 참 맥박 숫자를 나타내는 건 정확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맥박에 이제 이상이 있는 병을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맥박이 너무 느린 거 한 가지, 맥박이 너무 빠른 거 한 가지. 그래서 빠른 맥박, 느린 맥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맥박 숫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도 불규칙한 맥박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고요. 보통 빠른 맥박은 빈맥, 느린 맥박은 서맥.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규칙한 맥박 중에 가장 치료 대상이 되고 흔한 병은 심방세동이 되겠습니다.
1: 심방세동.
0: 네.
1: 아, 심방세동과 부정맥은
0: 그래서 심방세동이 부정맥의 한 종류니까 심방세동이 이제 부정맥에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부정맥 그러면 이제 사실 맥박이 정상에 이제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이게 아예 뭐 이렇게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리고
0: 불규칙하거나.
1: 불규칙하거나.
0: 네네.
1: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겁니까? 불규칙한 겁니까? 아니면 빠른 겁니까?
0: 세 가지 다 심각한데.
1: 아, 심각합니다.
0: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린 거는 당장 급하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1: 네네.
0: 좀 응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 네.
0: 불규칙한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치 이제 고혈압이랑 당뇨병이랑 비슷해요.
1: 네네.
0: 고혈압 당뇨병 있는 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듯이 이 불규칙한 맥박의 대표격인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중풍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합병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게 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면은 괜히 막 그 맥박수가 빨라지고 알고 봤더니
0: 부정맥이었더라.
1: 사랑이 아니고 부정맥이었더라.
0: 네, 맞습니다.
1: 한 농담이 있는데 아, 이게 심각한 병이군요.
0: 네, 네.
1: 우리가 잘 때 말이죠, 교수님.
0: 네.
1: 그거 궁금했어요. 잘 때나 일상생활 할 때 맥박수는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잘 때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활동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회에서 100회 사이지만
1: 네, 네.
0: 수면 중에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침착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릴렉스가 되는 거니까.
1: 네네.
0: 수면 중에는 당연히 이제 맥박이 느린 게 정상입니다.
1: 아, 좀 느린 게.
0: 네. 그래서 60회보다 밑으로까지 내려가도 정상 범위다.
1: 네.
0: 느린 맥이라서 치료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1: 네네.
0: 네.
1: 우리가 보통 그 고혈압 환자들 그 혈압 체크할 때 24시간 이렇게 뭘 차고 이렇게 병원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0: 네네.
1: 이 맥박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0: 네, 그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고혈압 측정하는 혈압기 그걸로도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정확한 것은 심전도를 기록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네.
0: 그걸 가슴에 붙이고 하루 동안 생활을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루에 맥박이 한 10만 번 정도 뛴다고 했는데 10만 번의 맥박을 모두 다 기록을 해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부정맥과 심방세동 말씀해 주셨는데 심방세동을 좀 정확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심방세동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말이 심방이 있고 뒤에 세동이 있는데 이제 심방이 우리 몸에 이제 심방과 심실이 심장에는 이렇게 심방이 두 개, 심실 두 개 있는데
1: 보통 그 우리가 배우기로는 좌심방, 우심실 뭐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1: 네네.
0: 좌심실, 우심실 해서 각각 심방이 두 개, 심실이 두 개.
1: 네.
0: 이심방, 이심실이 이제 포유류 이제 어렸을 때 배운 거 생각해 보면
1: 그런데요.
0: 그렇죠. 심방이 두루루루 아주 약하게 뛰는 걸 말합니다. 세동의 세자는 간을 세자거든요.
1: 세자.
0: 우리 뭐 세발낙지 할 때 쓰는 그 세자. 그래서 심방이 좀 힘있게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떨게 되면은 그 떠는 심방 안에 혈전이 생겨요.
1: 아, 혈전이. 그게 좀 힘있게 힘차게 그렇죠.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게
0: 피가 그 안에
1: 소위 말하는 피떡이라 그러나요?
0: 네, 피떡이 저류가 생기거든요.
1: 아.
0: 소용돌이 치듯이 생기면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저류가 생기고 피떡이 생기면 그게 심방 안에 고여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1: 그게 이제 툭 떨어져 나가서 네. 그 혈관을 타고 그렇죠. 뇌 쪽으로 가면은 그게 네. 뇌경색이 된다.
0: 네,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1: 아, 무섭네요.
0: 또 우리 몸의 다른 장기로도 갈 네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정맥 심방세동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료 과목은 순환기내과 네 우리 장성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 TBS 앱은 네 무료입니다. 네 자 심장의 이게 리드미컬한 거요. 이게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좀 아 이게 세차게 움직여야 아 그런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심장이 맥박이 이제 뛰는 게 피를 우리가 전신에 네. 공급을 해주고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제대로 잘 뛰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장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잖아요.
1: 네네.
0: 대표적인 게 이제 뇌로 가는 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면
1: 아.
0: 뇌로 가는 거는 뭐 불과 몇 초 만에도
1: 네네.
0: 정신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1: 네.
0: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맥박이 불규칙해서 생기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혈전 때문에 뇌경색, 다른 부위에 또 경색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1: 네네.
0: 특히 이제 우리가 수면 부족이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이런 부정맥이 더 잘 생깁니다.
1: 아, 그 제 주위에 그 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저녁 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전날 과음하고
1: 아.
0: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1: 네.
0: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서 검사를 해보면
1: 네네.
0: 그런 때 이제 부정맥이 많이 진단이
1: 그럼 부정맥과 이 술은 절대 이거는
0: 상극이죠.
1: 상극이죠.
0: 네.
1: 네. 아,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예,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일단 병원 찾는 분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실 텐데 이 심방세동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 증상이 있잖아요, 교수님.
0: 네.
1: 어떤 겁니까?
0: 심방세동이 생기면
1: 네.
0: 일반적으로는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해서 맥이 빨라지는 건 정상인데
1: 네네.
0: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맥박이 120, 130 뛰게 되면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증상
1: 네네.
0: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0: 또는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하다, 쪼여드는 것 같다. 아주 어떤 분들은 통증을 느낀다 하고
1: 네네.
0: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가슴이 불편한 증상은
1: 네.
0: 이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1: 아.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두근거리고 환자분들은 이제 불편해할 수 있지만
1: 네.
0: 응급 상황은 아니고 잘 치료하면은 관리가 가능하다.
1: 네.
0: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 순환기 내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지금 그 교수님 앞에 그 팻말 네, OX 팻말이 있는데요. 아, 일단 떠도는 부정맥과 심방세동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이거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 OX 팻말 아,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쪽으로 드신 분들. 네네. 원래는 저 카메라 쪽으로 이제 켜주시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맥은 정맥에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면 X. X.
0: 네, X.
1: 네, X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빈맥 증상은 때로는 공황장애로 오인되기도 한다. 맞으면 O, 틀면 X. 5입니다. 심방세동은 가슴 두근거림이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면 X.
0: X.
1: X입니다. 심방세동은 반드시 합병증이 따라온다. 맞으면 O, 틀면 X.
0: 아, 요거는 세모로 하고
1: 싶은데요. 세모입니다.
0: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1: 아,
0: 합병증이
1: 그렇군요.
0: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의 치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순환기 내과 상식, 네.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자, 심방세동은 반드시 합병증이 따라온다. 그런데 세모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반드시는 아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네네. 어떻습니까?
0: 이제 이게 아직 그렇지만 이 심방세동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는 세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동그라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제 심방세동이 지금 있다고 무조건 합병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성인병이거든요.
1: 네네.
0: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한 80세 이상인 분들은 100명이면 한 12명, 13명은 아. 심방세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 13% 되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이 있으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 잘 생기고 뇌졸중, 뇌경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걸 잘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1: 네.
0: 뇌경색과 같은 이제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뭐 약물로 좀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심장병 걸리면 뭐 이렇게 아스피린 먹는다는 상식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1: 아.
0: 항응고제. 그래서 그걸 먹으면
1: 네.
0: 심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좀 예방할 수 있고요.
0: 네네.
1: 아.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저 그 나이를 들면 들수록 혈관의 벽이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뭐 나이를 먹어도 이게 좀 튼튼한 혈관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까? 뭐 좀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네네. 계실 것 같아서.
0: 네. 네. 그래서 이제 혈관에 생기는 문제는 동맥경화
1: 네네.
0: 문제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심장 박동 리듬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심장도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1: 네.
0: 탄력을 잃게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심장도 그런 탄력을 잃기 때문에 거기서 혈전이 더 잘 생기고
1: 네.
0: 그걸로 중풍이 오는 거니까
1: 아.
0: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응고제 같은 그런 약을
1: 네네.
0: 복용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1: 그렇군요.
0: 수 있습니다.
1: 여기 나오시는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력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들로 인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심장 심방세동이나 이런 부정맥도 가족력이 있는 겁니까?
0: 심방세동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1: 네네.
0: 병이지만 일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심방세동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0대에도 생기고 40대에도 생기고
1: 아.
0: 조기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1: 아, 30대에도요?
0: 네네. 아버님이 심방세동인데 나도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왔더니 심방세동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더 일찍 병원을 찾으셔서
0: 그렇죠.
1: 꼭 체크를
0: 네.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1: 해보셔야 되겠네요.
0: 나도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1: 네네.
0: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심방세동은 가슴 두근거림이 없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네. 네.
0: 오히려
1: 네.
0: 가슴 두근거림이 없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두근거리는 게 있으면
1: 네네.
0: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오게 되고
1: 네.
0: 검사도 하게 되고 진단도 더 빨리 내려지는데
1: 네.
0: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없으면
1: 네.
0: 내가 심방세동이 있는 건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중풍이 오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1: 네네.
0: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심장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미리?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에
1: 네.
0: 뭐 이제 뭐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1: 네네네.
0: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심장 검사가 심전도거든요.
1: 심전도 검사.
0: 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1: 네.
0: 심전도 검사만 해보면
1: 아, 그래요?
0: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부정맥과 심방세동의 치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아,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 다르군요.
0: 그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1: 네.
0: 아, 이게 부정맥이라는 거는 박동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 말하는 거구나. 그것만 아셔도
1: 네, 네.
0: 좀 크게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부정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박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도 있고
1: 불규칙한
0: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맥박이 느린 것은 네. 느린 것은 우리 인공 심박 조율기라는 기계를 삽입해서 치료를 네. 하고요.
1: 치료할 수 있고요. 네.
0: 빠른 것은 맥박이 빨라지는 그 부위, 심장의 특정 부위를 지져서 치료하는 거를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약물 치료 방법도 있는데 심방세동은 나타나는 양상이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0: 이 세 가지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사용되기도 합니다.
1: 교수님, 그 시술을 받으면 네. 그 이후에는 아주 좋아지는 겁니까?
0: 그런데 심방세동은요. 네. 이제 보통 심방세동 절제술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 협심증도 아까 스텐트 말씀하셨는데 스텐트 네. 넣어놨지만 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좁아져서 시술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듯이 네네. 심방세동도 우리가 잘 치료를 해놔도 네. 한 30% 정도는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네. 네. 이거 받았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0: 그래서 아까 술 말씀드렸는데 난 술 먹고 싶어서 이거 받는다. 그건 안 되고.
1: 그런 분도 계세요?
0: 시술을 받아도 네, 술은 드시면 안
1: 그런
0: 되고.
1: 그런 환자분들 계시죠. 꼭 이거 시술 끝난 다음에 교수님 이거 이제 술 마셔도 되죠?
0: 네. 그런 환자분들 많이
1: 계시죠. 네. 많이 계시죠.
0: 애주가들 많이 계시니까.
1: 애주가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맥은 정맥에 생기는 병이다. 아, X 그러셨어요.
0: 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좋은 질문인데 네. 이 부정맥이란 이름 때문에 네. 이게 정맥에 생기는 병이라고 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아, 정맥이 근데 어딥니까?
0: 근데 여기 이제 끊어서 봐야 되는 게 네네. 이게 부정맥이 부정맥이 아니고 네. 부정맥이거든요.
1: 아, 부정맥. 네,
0: 그러니까 맥박이 고르지 않다. 고르지 정상이 않다. 아니다. 네, 부정. 부정이다. 네네. 그래서 부정맥이기 때문에 아~ 정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네.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저도 부정맥. 아, 이거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입으로 이어집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정확히 읽는 분이죠. 순환기내과 전문의 장성원 교수님 모시고 부정맥과 심방소동의 증상, 치료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6141번님이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 그 홈페이지에서 얼굴을 우리 장 교수님이 이게 TV에도 자주 출연하신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아주 방송을 여유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2: 고맙습니다.
1: 네네. 평소에도 저희 TBS를 자주 들으셨다고.
2: 네, 예전에 제가 운전 많이 할 때는.
1: 운전 많이 하실 때.
2: 네, 항상 틀어놓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교통 상황도 알고 싶고.
1: 운전 안 하셔도 앱으로 좀 이제 자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88번님이요. 교수님 지금 실시간 문자거든요.
2: 네.
1: 남편이 검사를 받았는데 가정의학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래쪽 좁은 혈관 쪽이 좁아졌다는데 관상동맥 모두 스텐트 시술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조금은 걱정됩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네.
2: 네, 그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게 심장의 혈관,
1: 네네.
2: 혈관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혈관에 생기는 병,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거는 보통 그냥 우리가 한 50% 60% 이 정도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1: 아, 그래요?
2: 한 70, 80% 이상 막히면
1: 네.
2: 그 혈관 뒤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1: 네네.
2: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 정도 혈관 좁아진 거는 약물 치료가 안 되고
1: 네네.
2: 뭐 스텐트를 해야 되겠다.
1: 아.
2: 받으시는 게 좋죠.
1: 네. 아, 70, 80%면은 상당히 그 좁아져 있는
2: 네네,
1: 그런 상황이군요.
2: 네.
1: 그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담배나 술 이런 게 뭐 좀 어느

0: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1: 그런 게 이제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랜 연구들을 보면은 관상동맥 질환,
0: 네.
1: 그러니까 특히 혈관에 생기는 질환, 네, 위험 인자로 네. 교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겠고요. 뭐 나이라든가 뭐 남자로 태어난 거 이런 거는 교정할 수가 없는 거고,
0: 네네네.
1: 그 밖에 이제 고혈압, 당뇨병,
0: 네.
1: 또 우리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피 속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0: 네네.
1: 그런 병들은 이제 다 고위험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0: 그렇군요.
1: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0: 네네.
1: 혈관에 이제 때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0: 네네.
1: 자꾸 이제 그 지질 침착이 생기면서 기름기가 껴서 혈관 좁게 만들고 그것
0: 네.
1: 때문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고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심근경색같이 위험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혈압, 당뇨,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지혈증
1: 네.
0: 그리고 이런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1: 네, 보통 3고라고 하죠. 그래서 고혈압,
0: 그렇죠.
1: 고혈당, 고지혈증.
0: 네, 네. 정상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1: 그렇죠. 네.
0: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1: 네, 네.
0: 담배는 아예 끊으셔야
1: 담배는
0: 되겠죠.
1: 아예 끊으셔야 돼요.
0: 네, 네. 교수님도 담배는
1: 네,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028번 님. 예, 정답 퀴즈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조금 늦게 듣기 시작했지만 고지혈증 살짝 높게 나왔더라고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저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요즘에 너튜브를 들어가면은 이걸 뭐 이 약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뭐 안 된다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네.
0: 교수님이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그 고지혈증이 이제 결국 콜레스테롤 을 말하는 건데요.
0: 네네.
1: 지질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질 단백질.
0: 지질 단백질.
1: 네. 지질 단백질.
0: 지질 단백질. 네. 네네.
1: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0: 네.
1: 세포 벽을 구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0: 네.
1: 또 우리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이걸 운반하는 운반체를 지질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좀 한두 끗도 없고요.
0: 네네.
1: 그 콜레스테롤 중에 지질 단백질 중에 LD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 LDL.
1: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0: 네.
1: LDL. 이 수치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약을 꼭 드셔야 되고
0: 네네.
1: 정상이면 안 드셔도 되는데
0: 네.
1: 그럼 높다 낮다의 기준이 뭐냐?
0: 네.
1: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족력도 없고 뭐 나는 심장병이나 혈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0: 네.
1: 사람들은 약간 높게 유지해도 괜찮고요.
0: 네.
1: 나는 이미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미 스텐트를 한번 삽입했다.
0: 네.
1: 이런 환자라면은 굉장히 낮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수치를 몇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LDL 수치를.
0: 네.
1: 그거는 환자분마다 다르니까
0: 주치의
1: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0: 네네네.
1: 내가 그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꼭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LDL.
1: 네.
0: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1: 네, 맞습니다.
0: 나쁜 콜레스테롤이
1: 맞습니다.
0: 있다고 하잖아요.
1: 네. 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0: 나쁜 콜레스테롤. 아.
1: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네. HDL이 되겠습니다.
0: HDL.
1: 네.
0: 그거는
1: HDL은 높을수록 좋은
0: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1: 네네네.
0: 아, 네, 네. 자, 거꾸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콜레스테롤 이 고지혈 관련해서는 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2765번님. 안녕하세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가슴에 통증이 찾아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데요. 왜 그러는지 괜찮은 건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1: 가슴에 통증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아까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나이가 많은 거, 남자인 거, 흡연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0: 네네.
1: 이런 위험 인자가 내가 두 개 이상 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심장 혈관
0: 네.
1: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나는 그런 위험 인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젊고 다른 건강의 이상을 못 느끼겠다.
0: 네.
1: 뭐 그런 경우도 검사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네. 가슴 통증이라 그러면 뭐 지난주에도 한번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왼쪽 가슴이에요, 오른쪽 가슴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1: 네.
0: 그 가슴은 이 가운데를 말씀하시는
1: 근데 이제 심장이 보통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가운데보다는 약간
0: 네.
1: 왼쪽?
0: 약간 왼쪽.
1: 네네네.
0: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할 때 그 대동맥 초음파 있잖아요.
1: 대동맥.
0: 대동맥 맞나요? 경동맥
1: 심장 초음파. 아, 경동맥 초음파.
0: 경동맥 초음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0: 경동맥 초음파 네. 이거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1: 경동맥 초음파는 해보면 좋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동맥은 네. 몸에 아주 깊숙이 있기 때문에 CT 같은 걸 찍어야 알 수 있지.
0: 그렇죠.
1: 그냥 초음파를 몸에 대서는 알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몸에 그 동맥 중에 네. 우리 피부에 가장 가깝게 드러나 있고 검사하기가 쉬운 동맥이 경동맥이에요.
0: 경동맥.
1: 네, 목에 네. 초음파 탐지기를 딱 대면은 네. 동맥이 바로 보이거든요. 여기 동맥경화가 있다면 네. 다른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높다.
1: 이런 걸 시사할 수가 있고.
0: 아, 그렇군요.
1: 또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아주 심각하거나 동맥경화 혈전이 있으면 네. 이게 떨어져 나가면 뇌경색이 바로 오는 거잖아요.
0: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군요. 네,
1: 그래서 그 경동맥 초음파는 그걸 봄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건강 검진하실 때는 네. 꼭 끼워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0: 꼭 검진하실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네네.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요.
1: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심장병을 의심할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한 번씩 해보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6141번님이 심방세동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지 10년 됐습니다. 혹시 재발도 되는 건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심방세동 절제술을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10년 됐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때는 네.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술을 받고 나서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재발 없이 잘 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뭐 한 60대 뭐 이렇게 시술을 받았다 하면 70, 80이 되면 또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네. 재발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은 보통 30%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재발이 확인되면은 다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009번님. 심방세동을 겪고 있는 44세 남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꾸준히 풋살을 하고 있는데 심한 운동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간단한 조깅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이 좋을지 기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그게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네. 어떤 운동을 이렇게 시켜보고 안 시켜보고 이렇게 한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그냥 제가 환자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권장을 할 때 달리기를 기준으로 할 때요.
0: 네.
1: 한 10km 정도까지는 괜찮다. 10km 이상을 계속 달리는 거는 네네. 조금 무리한 운동이 될 수 있다.
0: 이 심방세동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1: 그런 거는
0: 나간다.
1: 이제 권장하지 않는
0: 그렇죠.
1: 편이죠.
0: 네네. 네. 그런 거는 좀 스스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이게 왜냐하면 너무 심장에 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심방세동이 좋지 않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은 심방세동 치료에 또 정상 맥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0: 네.
1: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다.
0: 그렇습니다.
1: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그럼 뭐가 무리한 거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네. 제가 일반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것은 달리기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0km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0: 저도 그저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2009번님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지 뭐 그거를 애써서 막 이렇게 뭐 참으면서까지 막 손흥민 아닌 이상
1: 체력을 막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건
0: 네 그렇게 네, 네, 적당하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리하게 하셨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풋살도 좀 격할 때는 격하거든요. 자 그리고 2037번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재는 맥박과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재는 맥박이 같은 시간 똑같아야 하나요? 다르면 심장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그 이제 가슴의 맥박이랑 네. 동맥의 맥박은 원래 같은 게 맞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0: 네네.
1: 그게 다를 리는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보통 이제 가슴에서 심장 맥박이 잘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또 이게 심장은 우리 폐나 갈비뼈가 감싸고 있으니까
0: 네네.
1: 맥박을 가장 손쉽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목 끝에 있는 요골 동맥. 그걸 측정해 보시는 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0: 네. 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손 있죠? 왼손. 왼손 엄지손가락 있죠? 그 밑에 손목과 이어지는 쪽 거기를 검지와
1: 네, 중지를
0: 갖다 대시면 이게 뜁니다.
1: 네.
0: 네 뛰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짜. 이거 가운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 네.
0: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곳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거기를 이렇게 재서 15초 동안
1: 네.
0: 그리고 나서 뛴 횟수 곱하기 4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60에서 100 사이일 때 네.
1: 정상이라고.
0: 정상입니다.
1: 아. 그리고요. 신방세동 있잖아요. 네. 신방세동도 요걸 알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맥박을 네. 소리가 나는 거를 쿵쿵 해보면 쿵, 쿵, 쿵 이렇게 규칙적이잖아요. 아. 근데 신방세동 있는 분들은 네. 쿵쿵, 쿵쿵쿵. 아, 쿵 이렇게 아, 쿵 소리가 불규칙하게 납니다.
0: 네네.
1: 아, 그러면 증상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0: 네.
1: 어, 이거 내가 맥박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뭔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오늘 다 한 번씩
0: 해보시면
1: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0: 네네. 네. 좋습니다. 잘 한번 재보시고요. 네. 그리고 6141번님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는데 40세 발병이면 유전일 확률이 높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데 또 운동 중 수영은 어떤가요? 이렇게 네, 두 가지 질문이네요. 네.
1: 그 40대 심방세동이 생기는 건 흔한 건 아니거든요.
0: 네.
1: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만
0: 네.
1: 가족력이 없어도 또 뭐 항상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40세에 생겼다고 뭐 그게 비정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요.
0: 네네.
1: 수영도 괜찮습니다. 수영도 좋은데 수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리하지 않게만 하시면 어떤 네. 운동이든지 심방세동을 정상 맥박으로 유지하는 데는 적당한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수영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1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 그 정도면은 딱 적당한
0: 그렇습니다.
1: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데 그럼 몇 바퀴 돌고 쉬세요. 계속 무리하게 이렇게 돌지 마시고요. 6141번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3297번님, 가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데요. 몇 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0: 아,
1: 제일.
0: 그래요?
1: 네. 어. 그 맥박이 잘 뛰다가
0: 네네.
1: 갑자기 쿵 하고 뭔가 빠지는 느낌,
0: 아.
1: 내려앉는 느낌, 철렁하는 네. 그런 느낌이 네. 나거든요.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조기박동인 경우가 많아요. 조기박동이 이제 심방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심실에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조기박동은 사실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0: 네.
1: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처음 그런 증상을 느끼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정말 조기박동 증상이 맞는지
0: 네.
1: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커피 관련해서 7243번님이 요즘 야근 많아서 그런지 심장이 자주 두근거립니다. 젊은데도 부정맥이 올 수 있나요? 제가 커피를 하루 서너 잔 마시는데 심장에 무리가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기는 부정맥이 분명히 있고요.
0: 네.
1: 아까 심방세동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생기는 부정맥이지만 심방세동 말고도 많은 부정맥이 있습니다.
0: 네.
1: 젊은 사람들은 생기는 게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커피 하루에 서너 잔은 그 정도의 카페인 양 심장 건강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0: 네.
1: 유난히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0: 그렇죠. 뭐
1: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0: 네네.
1: 내가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적게 먹으면 좋다는 걸 아신다면
0: 네.
1: 뭐 카페인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1: 특히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는 카페인 함량이 높으니까
0: 네네.
1: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에 뭐 디카페인, 뭐 카페인 없는 네. 그런 커피들도 있으니까요.
1: 네.
0: 네네. 그리고 이 질문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6432번님이 혈압은 정상인데도 심장이 불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면 무조건 뇌졸중이 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것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0: 네.
1: 사실은 부정맥은 혈압과 관계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안 생길 거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이 있을 때 뇌졸중 물어보셨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심방세동이 있다고 다 뇌졸중이 오냐 그게 아니고
0: 네.
1: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위험인자가 돼요.
0: 네.
1: 말씀드리면 일단 나이가 65세 이상 고혈압 있는 환자
0: 네네.
1: 당뇨병 있는 환자 심부전 있는 환자 이런 게 다 위험인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이미 75세 이상이다.
0: 네네.
1: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입니다.
0: 고위험군.
1: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면 항응고제라고 해서 뇌경색 예방하는 약을 반드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장성원 교수님과 함께 심방세동 부정맥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고요.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피가 빙글빙글 돌며 네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온몸 여행을 하는 이 기관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교수님
1: 순환기
0: 순환기였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순환기 내과
1: 네 맞습니다. 예,
0: 네 지금 계시고요. 네 자 유산균 받으실 분 4569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559번님 커피 쿠폰 받으실 분 7098번님 5081번님 9706 7028 6141번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아유 나 저기 강원도 갔다가 우연히 이 방송 들었는데 아유 커피 쿠폰 받았지 뭐야 이렇게 네, 자랑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미처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네 부정맥 심방세동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거 한 가지만 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 네.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금주입니다.
0: 금주입니다. 네,
1: 애주가 네. 분들 안타깝지만 네. 술은 한 방울도 안 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
0: 네.
1: 이게 중요하고요.
0: 네.
1: 세 번째는 이제 밤을 새서 일하거나 과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부정맥에 좋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그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순환기 내과 전문의 장성원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 심방세동에 대해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네,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죠. 가끔은 손목에 손을 얹고 이 고마운 리듬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나와주실 거죠?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0: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밀리고 계속해서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 방면,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1호터널 요금소에서 터널 중간 지점 지나기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차량이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열렸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방면 가는 데는 안성분기점 일대와 양지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터널 출구부터 한남을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리고요.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3호터널 출구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동작대로 사당역 방면 경문고교에서 사당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앞 방면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초 3동 사거리까지 막힙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양재역 양방면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한강대교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인데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막힙니다. 또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기릉램프 부근 도로가 패인 현상이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수월하게 양방면 지날 수가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이일 때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으로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서울역 사거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0: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흐른 파랑새 불쑤신 날개 대주시 예뻤어

지쳐 어긴던 파랑새 마음의 바다 흐리던 파랑새 푸시신 날개 해지시에 맞서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고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종종 우리는 타인이 정해놓은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의 본질을 착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들이 정해놓은 한계선 안에서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주변에 다수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다고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죠? 공공의 질서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타인의 판단에 내 주도권을 내주어서는 안 되겠죠. 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 6842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노래 열었습니다. 오늘 여는 말도 어제 이어서 이제 조금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바꿔봤어요. 이제 문어체로 딱딱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봅시다 라는 여러 의견을 따라서 해보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고민상담 같이 뭐 사실 고민상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그냥 공감해주는 정도인데 그 순서 어땠는지 한번 그런 의견도 좀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Back to Black. 이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Street of Philadelphia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Back to Black은 700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이거 신청을 해주시면서 금요일 2부 첫 곡 징어네요. 매운맛 지대로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메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2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주다스 프리스

스위프트의 페인킬러가 그 2부 첫 곡이었네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0511번님께서 권디 선곡이 너무 좋아요. 나도 소리 지르고 싶다. 우와! 점프하면서 미치도록 소리 지르고 싶어지는 노래가 나오네요. 두 분 다 아마 그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 이 노래 들으시면서 소감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악들을 쓰더라고요. 예. 저도 가끔 공연 때 악을 좀 씁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신청곡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봐요. 아이 참.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27살에 요절을 하지요. 두 장 앨범에 진짜 모든 걸 쏟아붓고 알코올 중독으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아, 정말 이 신기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아쉽죠. 이름이 왜 에이미 와인하우스냐를 좀 이제 찾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와인하우스를 운영했다는 썰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해주시고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후 비하인드 블루 아이스 이어서 메가데스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이 메가데스의 노래는 131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연이 좀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65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신청합니다. 오늘따라 수누님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네요. 오지오스본 크레이지 트레인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게 물론 뭐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가끔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들으셨던 더 후 같은 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좀 많이 좀 겹치죠 노래들이.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듣고 싶은 노래가 너무 이제 있어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 이 DJ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런 욕심이 좀 섞여 있네요. 네. 메가데스 들으셨는데, 이 데이브 머스테인, 메탈리카 원년 멤버죠, 사실. 이분도 제가 보면은 거의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리카를 향한 복수의 화신이라고 할까? 아주, 그래, 니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복수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메가데스의 음반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뭐, 결국은 화해를 했죠.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미여관 봉숙이 들으셨습니다. 256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가사가 진짜 아 너무 재밌지요. 2568번님도 저도 락을 좋아하긴 하지만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 때는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다 깨셨나봐요. 네. 여러분들 그 소소한 고민 상담소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교감하고 나누고 싶은 이런 얘기들 있으면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서로 위로도 되고 같이 공감도 하고 그런 시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제니스 조플린입니다. Cry Baby.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퀸입니다. 라디오 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소한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001번님 신청입니다. 야근 마치고 이제 막 주차장에 도착해서 시동을 껐는데 차 안에서 흐르는 이 라디오 소리가 좋아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자고 있겠지만 문득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중압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타네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와 노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8001번님. 우선 선곡이 좋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고민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에 오늘 고민은 해결이 됐네요. 맞아요.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참 무겁게 누르고 있는 단어지요. 가정경제, 가족들의 건강 이슈, 화목한 가정으로서의 로망, 또 가족 구성원들이 나에 대한 기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내 책임 같지요. 가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 가장, 여자 가장, 소년 가장, 소녀 가장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것, 흔한 것 같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아내분과 아이의 건강도 하루하루 참 축복이지요. 그리고 8001번님,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잖아요. 뭐 굳이 더 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든든한 가장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어가시죠. 모든 가장들의 중압감을 또 이렇게 사연으로 대변해 주셨네요. 따뜻한 위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애는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눈에 넣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파요.

디퍼플 스모크 언더워러 들으셨습니다. 127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고민 나눔으로 바꿀까? 네, 뭐 상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중압감이 드네요. 이 고민 상담소 전에 들으셨던 퀸의 라디오 가가는 464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오늘 이 남성분이시겠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가 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중압감이 드셨대요. 그래서 쭉 사연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쭉 드렸는데 8001번님 어떻게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힘내시라고 딥퍼플 스모크 언더워터 이어 드렸습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따뜻한 공감 정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6624번님께서 보내주신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

무정부와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0: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바람에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고요.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이전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뒤로 성산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더워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올해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너울 유입이 예상되니까 백사장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5km 구간 정체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권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들이받은 사고 처리 중이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